늦으셨어요? 급할수록 천천히 느긋하게 한 박자 숨 고르고 시작하시죠. 6월 9일 화요일 여기는 신윤주의 가정음악입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파르티타 1번 B플랫 장조 바흐 작품 번호 825 중에서 첫 번째 프렐루디움과 두 번째 곡 알르망드 앤젤라 휴잇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프렐루디움 듣고 알르망드까지 이어져서 아 참 좋다 싶었어요. 늦어도 괜찮아. 지금 또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알르망드가 얘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음악으로 오셨습니다. 9435 쓰는 분, 출근길에 늦어서 막 악셀 밟고 있었는데 오프닝 듣고 속도 늦췄어요. 이왕 늦은 거 안전운전이 최고일 듯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과속하시다가 사고도 날 수 있고 아, 속도 위반도 하면 이건 뭐 진짜 최악이잖아요. 천천히, 천천히. 5168 쓰는 분은 지하철역에서 졸다가 눈 떠보니 내릴 곳 한참 지나쳤고 내리니까 또 환승할 버스 와서 뛰어갔더니 막 출발해서 30분 버스 기다렸다. 회사 늦게 도착. 급하게 준비하다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이고 이런. 아이고. 아, 다시 마음 차분하게 먹고 일 시작하려고요.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9435-5168 쓰는 분께 커피 한 잔씩요. 오늘 날씨가 웬일이죠? 2026년 6월 9일은 좀 기록해놔야겠다 싶을 만큼이에요. 8269 쓰는 분,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이 찬란한 계절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과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44번째 생일 출근길 진짜 대단한 날씨에 태어나셨군요. 축하합니다. 8269 쓰는 분께도 커피 한 잔 보냅니다. 0718 쓰는 분이 6월이가 내내 이랬으면 좋겠다고 그러게요. 저도 같은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뭐 낮 최고 기온 29도까지 예상되고는 있지만 아침에 이 바람이 옷속을 살랑 들어오는데 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바람은 공기가 달라요. 대기 순환이 정말 빠르게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오늘 하루 종일 좀 바람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기가 너무너무 좋아서 옷 속으로 코 속으로 들어오는 바람이 너무너무 감사한 아침입니다. 가정음악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샵 9310으로 콩 KBS 플러스 인터넷 홈페이지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 커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스트리밍 진행 중인데요. 유튜브에서 KBS 클래식 FM 혹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검색하시면 오늘 방송 들으실 수 있어요. 선곡되는 음악의 제목과 연주자 자막으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또 오래오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은 내 거야 하고 말이죠. 7540 쓰는 분의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36번 C장조 쾌헬 425 린츠 중에서 4악장 프레스토입니다. 프란스 브리헨이 주연의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모차르트로부터 기운 좀 받으셨어요? 교향곡 36번 C장조 쾌헬 425 린츠 중에서 4악장 프레스토였습니다. 프란스 브리헨이 지휘하는 18세기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바쁘다 바뻐 현대사회 요 느낌은 모차르트의 음악이 다 해주는 걸로 우리의 마음은 좀 차분하게 가져보는 걸로 할까요?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하다고 어쩜 오늘 다들 이렇게 우당탕탕 하셨는지 어머 소름이 쫙 5089 쓰는 분 아침에 저 보고 계셨어요. 아침에 서두르다 제 발 위로 식탁에 있던 게 툭 떨어져서 네 번째 발가락에 피, 별이 반짝하셨다고. 아유 맞아요. 바쁠 때일수록 천천히 근데 잘 안 되네요 하셨고 9070 쓰는 분 아이 등원시키고 혼자 여유롭게 듣는데 오늘은 아이랑 같이 차에서 들었어요. 아침부터 늦었다 한 10번 얘기했는데 누가 엄마 얘기하나 봐 하면서 따라하면서 4살 첫째랑 웃으며 등원했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1696 쓰는 분 오늘 아침 눈 떴는데 7시 47분 유유 애들 등교시키고 있는데 지각행 당첨 우당탕탕하며 출발 다행히 지각 안 시키고 등교했네요. 저 출근해서 주차 후 가정음악 듣는데 제 상황이 그대로 나와서 혼자 웃었어요. 아 오늘 세이프 지각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시원한 날인 것도 모르셨죠? 땀 삐질삐질 하셨죠? 1696-9070 쓰는 분께 시원한 커피로 땀 좀 닦으시라고 보낼게요. 이그나츠 플레이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타 F장조 중에서 3악장 주제와 변주 듣겠습니다. 바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예요.

이그나츠 플레이엘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F장조 가운데 3악장 테마와 변주, 주제와 변주라고 해야 되는데 테마 콘 바리아치오니와 주제와 변주를 섞어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네요. 바질 체인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아, 0257 쓰는 분 출근해서 일하는 중 제 책상 앞 위쪽에 있는 작은 창으로 햇살이 들어와요. 눈이 살짝 부시지만 쏟아지는 햇살이 귀해서 피하지 않고 햇살을 그대로 받으며 일하고 있어요. 찰나에 행복하고 나만 아는 즐거운 시간이네요. 가정음악과 함께 누려봅니다. 이게 그 유명한 코모레비입니까? 네. 아, 작년에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작년인가요? 퍼펙트 데이즈가 생각나네요.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뜻하는 일본어죠. 코모레비. 오직 그 순간에만 존재하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지금 이 순간. 이걸 즐기고 계신 0257 쓰는 분 덕분에 저도 지금을 잘 느껴봐야겠습니다. 근데 다들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시는지. 8263 아침 초삼 아들 등교시키고

출근길인데요. 다 준비하고 나가려는데 양말 안 신고 책 보고 있는 아들 나무라던 게 미안하네요. 재촉하셨군요. 그 도로 반사경에 사진은 늘 등굣길에 같이 찍는 곳이에요.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 아유, 이렇게 아빠 가슴 아래쪽에 있는 아들 키가 이제 몇 년 후면은 아빠 얼굴 가릴 태세예요. 누리십시오, 지금을. 7277 쓰는 분, 초5 둘째가 중1 첫째에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 하길래 저도 참지 못하고 초5 둘째에게 나쁜 말과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초5와 50살, 50살 엄마 똑같습니다. 덕분에 회사 늦고 서두르고 마음도 좋지 않아요. 둘째도 삐쳐서 엄마 쳐다보지도 않고 지갈길 가더라고요. 7277 쓰는 분, 아, 힘드셨네요. 근데 후회하고 계시잖아요. 허다한 허물을 사랑이 덮는다는데 오늘 또 우리 둘째 초5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꼭 안아주시고 잘못했어 엄마가 하시면 또 눈 녹듯 사라질 겁니다. 커피로 응원합니다. 후회하고 계신 엄마 아빠들 8263-7277 쓰는 분께 보내요. 가정음악 9시 33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음악과 다른 예술, 음악과 사물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음악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음악 그리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요, 음악 그리고 저를 설레게 하는 단어, 칸타빌레입니다.

1876년 12월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위한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 음악회를 기획한 사람은 음악원 교수 차이콥스키였죠. 모스크바를 방문한 톨스토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의 예술 세계에 깊이 공감하게 된 차이콥스키는 톨스토이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담아서 이 음악회를 손수 준비했어요.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두고 선물처럼 펼쳐진 이 무대의 하이라이트는 차이콥스키의 현악 4중주 1번이었습니다. 1악장이 지나고 2악장이 시작되고 야금기를 낀 현악기가 연주하는 고요하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흘러나왔죠. 지그시 눈을 감고 음악을 듣고 있던 톨스토이 두 눈에서는 어느 순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차이콥스키는 훗날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기록했죠. 작곡가로서 그보다 영광스러웠던 순간은 아마 없을 것이다. 위대한 톨스토이가 내 옆에 앉아 나의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던 순간, 나는 예술가로서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그 눈물은 그 어떤 찬사나 비평보다도 큰 위로와 확신을 주었다. 톨스토이가 감동했고 차이콥스키가 자부심을 느꼈던 음악, 부드럽게 노래하는 선율이 위로를 주었던 이 곡, 안단테 칸타빌레였습니다. 악보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칸타빌레라는 짓이요. 노래하다 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칸타레의 형용사형으로 노래하듯이 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서양음악은 성악곡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노래하는 것처럼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이었는데요. 그래서 건반악기를 비롯한 다른 악기를 위한 음악에서도 작곡가들은 종종 노래하듯이 연주하세요,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칸타

스타빌레라는 지시어를 사용했어요. 바로크의 음악가 바흐도 건반악기를 위한 인벤션과 심포니아를 작곡하고 악보집 서문에 이 곡들은 무엇보다 칸타빌레 주법을 잘 배우고 표현하기 위한 목적을 지녔다 이렇게 적어뒀는데요. 이렇게 노래하듯 부드럽게 연주하는 멜로디들은 대체로 느린 빠르기로 펼쳐졌기 때문에 칸타빌레라는 말 앞에는 종종 느리게를 뜻하는 안단테라는 용어가 함께 쓰여서 안단테 칸타빌레가 눈에 많이 들어옵니다. 톨스토이를 감동시켰던 차이콥스키 현악 4중주 1번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슈만의 피아노 4중주에서 가장 유명한 3악장, 또 베토벤 피아노 트리오 대공의 3번째 악장 역시 안단테 칸타빌레라는 지시어가 붙어있죠.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오늘의 연결고리 음악 그리고 칸타빌레였습니다. 톨스토이처럼 눈물이 도르르 흐를까요? 차이콥스키 현악 4중주 1번 D장조 작품 11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프라자 쿼테트의 연주입니다.

차이콥스키 현악 4중주 1번 D장조 작품 11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프라작 4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음악 그리고는 천천히 노래하듯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안단테 칸타빌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안단테 칸타빌레는 따로 있는데 혹시 이 두 곡 중에 한 곡 아닐까 싶어서 오늘 좋다고 소문난 안단테 칸타빌레 두 곡 더 듣겠습니다. 로베르트 슈만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7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보자르 트리오와 비올리스트 세뮤얼 로즈의 연주이고요. 베토벤 피아노 오보에 클라리넷 호른 바순을 위한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16 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피아니스트 머레이 페라이아와 잉글리시 최모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합니다.

베토벤 피아노 오보에 클라리넷 홀은 바순을 위한 5중주 E플랫 장조 작품 16중에서 2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머레이 페라이어의 피아노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슈만의 피아노 4중주 E플랫 장조 작품 47 가운데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보자르 트리오와 비올리스트 세뮤얼 로즈의 연주였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다들 참 좋으셨나 봐요. SGC92로 쓰는 분, 아니 이게 뭐죠? 음악이 나오자마자 막 복받쳐서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하셨고 5318 쓰는 분도 저는 왜 이 곡 들으면 시작에 심쿵하고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5002 쓰는 분 퇴근 후 가족들이 모두 잠든 밤 글을 쓰는 직장인인데요. 연이어 나오는 안단테 칸타빌레 듣고 있자니 이대로 퇴근해 글 쓰러 가고 싶네요. 3614 쓰는 분도 눈물 흘리셨다고. 아이고 다들 톨스토이의 감성을 지니셨군요. 가정음악을 애청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오늘 음악 그리고 안단테 칸타빌레로 우리의 감성이 좀 촉촉하게 젖어봤습니다. 자, 이번 주 가정음악이 준비한 공연 선물 안내할게요.

미하엘 잔데를린과 루체른 심포니 공연이 7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한재민의 협연으로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미하엘 잔데를링의 지휘로 차이콥스키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서 폴로네이즈와 시베리우스 교향곡 2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루체른 심포니의 정교한 사운드가 담긴 이번 공연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 번호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세요. 5쌍 추첨해서 동반 1인 가능한 공연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자는 다음 주 월요일 선곡표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음악 10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가정음악에 카를로스 조빔님이 오셨네요. 두 곡의 조빔 곡이었습니다. 두 곡 모두 첼로 선율이 담겨 있어서 더 우아하고 왠지 포근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으신 곡이 조빔의 아구아지베베 마시는 물, 꽈르테토 조빔 모렐렌바움의 연주였습니다. 조빔의 아들 손주, 그리고 조빔 마지막 밴드 음악감독 자크 모렐렌바움의 첼로, 또 자크의 아내 파울라의 보컬로 이루어진 멋진 연주였고요. 이어서 시에가지 사우다지 그리움은 이제 그만이라는 곡, 로사바소스의 보컬, 요요마의 첼로, 그 외에 여러 연주자들이 함께했어요. 이 시에가지 사우다지는 3636 쓰는 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감성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시면서 김윤주님이, 저와 이름이 같으신 윤주님이 청하신, 아 고맙습니다. 듣고 싶었는데 보사노바. 점점 날이 좀 따뜻해지면 질수록

이런 브라질의 리듬 선율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자, 샵 9310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드리고 있는데요. 4630 쓰는 분, 평소 루틴대로라면 지금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며 신가음을 듣고 있었을 텐데 오늘 오프닝 듣고 아, 나 오늘 컨디션 좀 저조해. 퇴직 후에 짜놓은 일주일 스케줄을 꼭 지켜야 한다는 강박 요거를 내려놓으셨대요. 그리고 운동 아니고 신가음 들으며 홈카페 시간을 갖기로 지금 차 한잔하면서 음악 잘 듣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직장인의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섭네요. 오늘 하루 일탈의 여유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이런 날도 좀 있어야죠. 4630 쓰는 분께 응원해 일탈을 응원합니다. 커피 한 잔 보낼게요. 요 카를로스 조빔의 분위기 이어가 볼까요? 피아졸라 리베르탕고 송영훈의 첼로 꽈트로 시엔토스가 함께합니다.

아이고 뜨겁네요. 아스토르 피아졸라 리베르탕고 송영훈의 첼로 꽈트로 센토스가 함께했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10시 17분입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화요일 아침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 오직 한 사람의 음악만 채우고 깊고 진한 감동과 여운을 느껴보는 시간. 오늘은 덴마크를 대표하는 국민음악가예요. 161년 전 오늘 태어난 그분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칼 닐센을 좋아하세요?

1865년 6월 9일 덴마크 오덴스의 근교 작은 마을, 그림을 그리고 취미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한 가난한 예술가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장난감 같은 작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놀던 아들의 이름 칼 닐센. 음악을 배우고 싶었지만 형편이 어려웠던 닐센은 14살에 군악대에 들어가 악기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차곡차곡 돈을 모아 덴마크 왕립음악원에 입학했어요. 학비와 생활비를 직접 벌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닐센은 덴마크 왕립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주자를 거쳐 1908년 이 오케스트라의 수석 지휘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덴마크를 대표하는 음악가가 된 칼 닐센 작품에는 고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리워져 있죠. 그가 작곡한 동요 나는 종달새 둥지를 알아요에는 봄날 들판에서 종달새 둥지를 찾아다니던 어린 시절 추억이 담겨 있고요. 그의 대표적인 가곡 낯선 저녁 공기여에는 고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묘사돼 있습니다. 낯선 저녁 공기여, 그대는 내 마음을 어디로 이끄는가. 내가 여전히 잊지 못하는 그리운 그 향기를 향해서 푸른 숲, 길고 고요한 호수, 꽃으로 뒤덮인 섬, 달콤한 순간을 꿈꾸던 그곳으로 이끄는가. 칼 닐센의 노래 두 곡을 듣겠습니다. 낯선 저녁 공기여, 미하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 보컬 앙상블의 연주, 이어서 나는 종달새 둥지를 알아요, 수잔 벤트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입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칼 닐센, 나는 종달새 동지를 알아요. 수잔느 벤트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 어린이 합창단의 노래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도 칼 닐센의 곡 낯선 저녁 공기여, 미하엘 쉔반트가 지휘하는 덴마크 국립 보컬 앙상블의 연주. 참 아련하고 순수한 자연 같은 칼 닐센의 영혼을 느끼게 했습니다. 화요일에 한 사람의 음악만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누구누구를 좋아하세요. 오늘은 칼 닐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덴마크 왕립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던 시절 연주를 위해 한 시골 마을에 들른 칼 닐센은 그곳의 한 식당에 걸린 그림을 눈여겨봤습니다. 인간의 몸에 있는 네 가지 체액을 근거로 인간의 기질을 나누는 히포크라테스의 주장을 그림으로 옮긴 작품이었어요. 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던 닐센은 아, 이 네 가지 기질을 음악으로 옮겨봐야겠다 마음을 먹고요. 네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진 교향곡을 완성하죠. 1악장은 격정적이고 충동적인 기질을 대변하는 담즙질, 2악장은 쉽게 동요하지 않고 평온하며 유유자적한 기질인 점액질, 3악장은 무겁고 깊은 고독과 한숨을 드러낸 우울질, 마지막 4악장 명랑쾌활하고 감정표현이 즉각적인 다혈질로 이어지는데요. 1902년에 완성된 이 독특한 교향곡 2번은 오늘날 칼 닐센의 작품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이 됐고요. 네 가지 기질이라는 부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몇 악장을 듣고 싶으신가요? 오늘 가정음악이 선택한 악장은 첫 번째 악장입니다. 담즙질 빠르고 격렬하게 알레그로 콜레리코 정명훈이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감집질 빠르고 격렬하게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칼 닐센 교향곡 2번 작품 16네 가지 기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콜레리코 정명훈이 지휘하는 예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어요. 칼 닐센을 좋아하세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26년 환갑이 넘은 닐센은 이탈리아와 독일 곳곳을 다니며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곤이 쌓여서일까요?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일까요? 위장 질환이 생겼고 통증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설상가상 약속해둔 협주곡의 마감 기한도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고 있던 덴마크의 플루트주자 홀게르 길버트 예스퍼손을 위해서 플루트 협주곡을 써주기로 했는데 몸이 점점 아파오자 제대로 마무리를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닐센은 처음 생각한 것보다 대폭 규모를 축소해서 곡을 급히 완성했습니다. 그렇게 작곡된 플루트 협주곡은 1926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됐고 라벨과 오네게르 등 많은 프랑스 음악가들이 이 공연에 참석했죠. 아쉬운 마음이 가득했던 작품이었는데 이날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반응이 아무리 좋았어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했던 칼 닐센은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이 곡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듬해 1월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초연했죠. 이렇게 완성된 플루트 협주곡은 3년에 한 번 덴마크에서 열리는 칼 닐센 국제 콩쿠르 결선 무대에서 모든 참가자들이 연주해야 하는 과제곡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칼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 두 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전악장 감상하실 텐데요.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이고요. 2악장 알레그레토 운 포코,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다시 알레그레토, 그리고 템포 디 마르치아. 여러 번 수정했던 칼 닐슨의 고심의 흔적이 지시어에도 다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플루티스트 샤론 베살리,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헤이그 레지덴티 관현악단이 연주합니다.

칼 닐센 플루트 협주곡이었습니다. 두 개 악장으로 이루어진 칼 닐센의 플루트 협주곡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알레그레토에서 아다지오로 알레그레토에서 다시 템포 디 마르치아로 이어지는 두 번째 악장까지 모두 함께 하셨습니다. 샤론 베잘리의 플룻,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헤이그 레지덴티 관현악단의 연주였어요. 오늘은 잠시 덴마크 시원한 그 나라로 여행을 한 것 같습니다. 칼 닐센을 만나본 화요일에 누구누구를 좋아하세요 였는데요. 2747K숙 쓰는 분께서 오늘 테마가 너무 좋아서 북구 작곡가 매력 있다고 언제 가대, 닐스 가대의 낭만적인 실내악도 나눠주시길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닐스 가대는 칼 닐센보다 한 세대 위에 윗세대 작곡가이고 참 멋진 그 덴마크의 낭만 음악을 만든 작곡가인데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166 쓰는 분께서 제가 클래식 초보이고 문을 두드리고 있는 완전 초보인데 저를 이끌어주신 분이 아내입니다. 제 아내는 클래식 들을 때는 전화는 물론 카톡, 문자도 절대 안 됩니다. 특히 9시에서 11시 사이 더더욱 안 됩니다 하셨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글쎄요. 아, 참. 정말 집중 감상하시는군요. 4166 쓰는 분께 커피 한 잔 보낼게요. 가정음악 엔지니어 박기용, 프로듀서 박정현, 작가 정주은이 가현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의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공원에 나들이를 가면 두 사람이 앞뒤로 앉아서 함께 페달을 밟는 자전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텐덤 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앞자리에 앉아 방향을 잡는 사람은 파일럿, 뒷자리에 앉아 힘을 보태는 사람은 스토커라고 합니다. 이 둘이 언제 속도를 높일지, 언제 방향을 바꿀지는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호흡을 맞춰야 자전거를 안정적으로 탈 수 있다고 하죠. 음악에도 이와 무척 닮은 장르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피아노 연탄곡이 바로 그렇지요. 텐덤 자전거의 파일럿과 스토커처럼 프리모와 세콘도가 건반들로 마음을 나눌 때 비로소 완성되는 음악. 오늘 살롱드 피아노에서는 바로 그 피아노 연탄곡의 매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전해드리는 화요일입니다.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음악실을 검색해 주세요. 계신 곳에서 가깝고 편안하고 생생하게 이제 곧 펼쳐질 라이브 콘서트를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참여도 언제나 기다리고 있죠. 인터넷 콩, 모바일 콩 무료이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럼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지금 시작할게요.

시에도, 글에도, 사진에도 진심인 융합형 예술가 피아니스트 김종현이 6월 살롱드 피아노의 마스터로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생방송 렉처 콘서트가 열리는 이곳은 보이는 살롱드 피아노. 피아니스트 김종현이 마스터로 나서는 6월 살롱드 피아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건반은 마음의 열쇠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라이브 연주를 청해 들어볼까요?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번호 72의 2번 피아노 연탄곡 버전으로 피아니스트 김송현과 노현진의 라이브 연주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작품 72의 2 오늘 4엔즈 버전으로 감상해 보았습니다. 김송현, 노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고요. 김혜림님께서 너무 멋지네요 적어주셨습니다. 오명근님, 4엔즈로 듣는 살롱드 피아노 피아니스트 김송현님, 노현진님 너무나 반갑습니다. 김선미님도 시간의 풍경, 김송현 피아니스트, 그리고 25년 폴란드 파데르프스키 콩쿠르 우승 노현진 피아니스트님 정말 기대되네요 말씀하셨어요. 또 유튜브에서 윈터그린님 마음의 문을 여는 건반의 소리를 찾아 오늘도 함께합니다. 일한님께서는 여기 일본은 비가 오락가락하는 장마인데 덕분에 제 귀는 오늘도 화창입니다 적어주셨습니다. 오늘 피아노 연탄곡들로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마련한 살롱드 피아노이고요. 살롱 마스터 김송현 씨와 또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네요. 김송현 마스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참 이 곡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무나 아스라이 희미하게 네. 들어와서 막 애간장을 녹이는 듯한 멜로디예요.
1: 파주는 곡이네요.
0: 네, 그리움이 가득 담긴 그런 음악.
1: 그런데도 또 중간에 굉장히 밝은 파트가
0: 그렇죠,
1: 나와서
0: 그렇죠.
1: 데뷔가 마치 봄의 풍경, 네. 겨울과 같은 네. 그런 데뷔가 이루어지지 않나요?
0: 네. 두 분을 통해서 뭔가 단짠의 느낌도 또 들었어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1: 아유, 너무 바빴습니다.
0: 바쁘셨어요?
1: 네, 네. 6월 5일에는 제가 개촌 마을 클래식 축제에
0: 맞아요.
1: 다녀와서 예, 네. 거기서는 바이올리스트 이재혜 선생님하고 개막 연주를 함께 했고요. 또 어제는 또 이화여대에서 그런 자선 음악회가 있어서 연주를 어휴. 마치고 지금 오늘 아침부터 또 이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0: 어제의 여운이 아직 안 풀렸을 텐데
1: 네, 또 이렇게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네. 너무 아침부터 좀 싱그러운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데
0: 네. 함께 나오신 또 멋진 분에 대해 소개를 직접 네. 해주세요.
1: 댓글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작년에 파데르프스키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신 또 제가 너무 애정하는 선배인 노현진 피아니스트 함께 나왔습니다.
0: 반갑습니다. 노현진 씨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함께 하시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2: 그냥 너무 행복 하다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나고 그리고 또 송현이랑 또 오랜만에 포엔즈 하니까 되게 좀 감회가 새로운
0: 네. 아 이전에도 같이 해보셨던 적이 있군요.
1: 네 이전에 포엔즈는 네. 아니었고요 투 네. 피아노를 함께 했었어요.
0: 아 두 대의 피아노로
1: 그게 벌써 5년 전인데요
0: 예.
1: 2021년에 브람스의 심포니 3번 잘 아시나요?
0: 교향곡을
1: 네 교향곡이요 네. 그거를 투 피아노 버전으로 편곡된 브람스가 직접 편곡한 버전이 있어요.
0: 아
1: 네, 그거를 더 하우스 콘서트의 줄라이 페스티벌에서 네. 함께 연주를 하면서 그때 네. 굉장히 가까워지게 됐었는데
0: 네, 네.
1: 그 이후로 5년 만에 이렇게 다시 합을 맞추게 되어서 저도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아유, 오늘 합이 잘 맞는 두 분과 함께 피아노 연탄곡을 감상할 생각을 하니 아주 많이 설렙니다. 이 들어본 첫 곡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은 저는 사실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훨씬 더 익숙한데 네. 포엔즈가 오리지널이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베를린 필이 내한을 했을 때 앙코르로 이 곡을 연주하는 걸 듣고 단번에 사랑에 빠지게 됐었는데요. 원래는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연탄곡으로 먼저 쓰였고 관현악 편곡을 통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0: 그렇군요.
1: 드보르작이 1886년에 완성한 두 번째 슬라브 무곡집의 수록곡으로 체코 그리고 슬라브 특유의 민족 정서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킨 곡인데요.
0: 네.
1: 이 곡에는 둠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차이콥스키도 둠카를 썼는데 그것도 꼭 들어보시길 권하는데요.
0: 네.
1: 둠카는 동유럽 전통 민속 음악에서 비롯된 형식으로
0: 네.
1: 애수어리고 또 명상적인 부분과 활기 넘치는 그런 전통 민속 리듬의 춤곡이 번갈아 나오는 것이 예. 특징입니다.
0: 네. 아까 이제 짧은 몇 분이었지만 진짜 중간중간 네. 곡의 온도가 확 바뀌는 듯한 구간들이 있었는데 네요. 오늘 두 분이 함께 나오셨으니 풀타임 오늘 피아노 연탄곡들로 준비를 해주셨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평소에 이렇게 듀오곡 좋아하세요?
1: 아 너무 좋아하는데 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 네. 피아니스트는 항상 방에 혼자서 연습을 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고 또 무대도 그렇죠.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직업인데요. 어떻게 네. 보면은 그래서 늘 혼자 마주하는 이 악기를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새롭고 또 큰 기쁨인 것 같고요.
0: 네.
1: 또 어떤 앙상블보다도 사실 가까운 거리에서 연주를 하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그래서 두 손이 교차하는 지점도 있고 정말 서로가 호흡하는 것을 섬세하게 들을 수 있어서
0: 네.
1: 정말 좀 하나가 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0: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또 이어서 들어볼까요?
1: 네, 제가 모차르트의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0: 네.
1: 모차르트가 남긴 두 개의 내 손을 위한 소나타 중 두 번째 곡인 시장적 소나타 K521입니다.
0: 네.
1: 이 작품은 그가 비엔나에서 생활하던 1787년에 작곡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모차르트는 이미 31살의 원숙한 작곡가로서 저희에게 널리 알려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같은 작품들을 내놓으며 절정의 창작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빈의 변화하는 음악 흐름 속에서 경제적 불안과 개인적 고독에 시달리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는데요. 이 해는 특히 모차르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기였다고 할 수 있어요.
0: 네.
1: 어린 시절 모든 투어를 함께했던 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가 세상을 떠났고요. 또 같은 해 오페라 돈지오반니가 완성됐는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장주 가장 네. 밝고 산뜻한 조성의 피아노 연탄곡을 작곡했다는 사실이 흥미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아버지, 누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좀 밝은 네. 장면을 떠올렸었을까요? 피아노 연탄곡을 이야기할 때 모차르트의 작품은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1: 사실 시작점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0: 시작점이다.
1: 네. 당시 피아노 연탄곡은 가정음악 문화의 중심에 있었고 또 하나의 건반 악기를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하며 교류하는 사교적이고 또 교육적인 장르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0: 네.
1: 지금처럼 음반이나 라디오가 없는 상황에서 오케스트라나 오페라 음악을 가정에서 재현하기 위한 편곡도 많았고요. 또 교사와 학생 혹은 친밀한 연주자들이 함께 음악을 나누는 아주 중요한 방식이었는데요.
0: 네.
1: 그러나 모차르트는 이 장르를 단순한 오락이나 교육의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로 누나 난네를 또 아내 콘스탄체를 비롯해서 가장 정서적으로 가깝고 중요한 사람들과 자신의 연탄곡을 함께 연주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연탄곡들은 두 연주자가 그런 주종관계 또 뭐 솔리스트와 반주자로 나뉘지 않고 거의 대등한 목소리를 주고받는 점에서 특별한 것 같아요.
0: 대등한 목소리를 주고받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1: 이렇게 프리모와 세컨도 아까 자전거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0: 네.
1: 두 사람이 이렇게 주제를 정말 한 번씩 주고받는 부분들이 많은데
0: 네네.
1: 한번 들려드리면 더 도움이 될까요?
0: 아, 너무 좋죠. 네. 네. 프리모와 세컨더 그 두 네. 파트로 나뉘어서 각각 파트가 있는데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는지 감상해 보겠습니다. 어머, 예, 자리를 바꾸시네요. 좋습니다. 네.
1: 이 곡에서는 노현진 씨가 프리모를 맡게 되었는데요.
0: 네.
1: 이 중간에 있는 파트, 그러니까 발전부 시작부에 두 사람이 주고받는 파트가 있어서 짧게 들려드릴게요.
0: 네. 좋습니다.

0: 어머, 어쩜 이렇게 다정하고 단번에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친근한 그 케미가 느껴져서 행복해졌어요.
1: 그렇죠. 네. 한 번씩 이렇게 주제를 주고받는 형식이고, 또 정말 더 짧은 단위로도 이렇게 서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거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0: 네. 와, 이 작품을 가리켜서 가장 교양학적이고 실내학적이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의미예요?
1: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다양한 악기의 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아요. 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굉장히 리돌로토, 약간 위험 있는 부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럴 때는 전체 오케스트라 듀티가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또 방금 연주 드린 것 같은 부분에는 이렇게 제가 반주부를 연주할 때는 그게 뭐 첼리스트들이 이렇게 연주를 한다던가, 또 멜로디 라인 같은 건 목관 악기, 뭐 오보에나 플루티 이렇게 연주하는 것 같은 그런 교향악적인 구성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0: 네.
1: 그런 다양한 악기 구성들을 상상해보시면서 들으시면 감상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겠습니다. 아, 포핸즈 피아노 연탄곡이니까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더 재밌겠죠. 지금 바로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셔서 두 피아니스트가 나란히 한 대의 피아노에 앉아서 네 손을 올리고 연주하는 장면 보시면서 감상하시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이브 연주 청해 들어볼게요. 모차르트의 네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C장조 쾌활 5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김송현, 노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모차르트의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소나타 C장 쪽 퀘 521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김송현, 노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 정말 가정음악회, 콩살롱음악회라고 해도 딱 좋을, 아주 다정하고 따뜻하고 즐거운 모차르트를 감상해 보았고요. 박기훈님께서 안 볼 수가 없는 연주 소리입니다. 적어주셨네요. 황수정님, 6월의 햇살처럼 반짝반짝이는 경쾌한 피아노 소리. 너무나 호사로운 시간입니다. 8124번 쓰시는 분께서는 푸엔조 피아노 곡 들으니 너무 좋아요. 드보르작 슬라브 무곡 진짜 좋아하는데 저릿저릿한 아름다운 연주에 하던 일을 멈추고 오롯이 감상했고요. 밝고 경쾌한 모차르트 곡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슈베르트 기대합니다. 적어주셨습니다. 딱 제 마음입니다. 김수연님께서는 개촌에서 배웠습니다. 한 번 더 반갑습니다. 그때 영상 찍으시며 소장하셨다고 늘 또 좋은 팬이신 것 같아요.
1: 멀리까지.
0: 네네 가셨네요. 또 무의도에서 함께 하신다고 6722번 쓰시는 분 적어주셨습니다. 서해안에서 감상하고 계시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6월의 마스터 피아니스트 김송현의 살롱 드 피아노 그 두 번째 시간 건반은 마음의 열쇠라는 주제로 함께 하고 있고요. 너무 잘 들었습니다.
1: 재미있었나요?
0: 즐거웠어요. 진짜 계속 미소가 절로 머금어지는 그런 두 분의 연주였는데 김송현 씨도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두 분 다 끝나고 웃으셨잖아요.
1: 네, 연주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즐겁네요.
0: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노현진 씨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두 분의 앙상블을 들으면서 뭔가 막 음식으로 치면은 네. 정말 신선한 뭐랄까 오이나 당근을 씹는 사각사각한 그런 맛이 있었어요. 건반 소리를 듣는데
1: 이 모차르트가 그런 거기도 한데 누나가 터치가 굉장히 라이트하고
0: 네.
1: 저도 그런 맑은 좀 크리스피한 소리를 모차르트에서 좀 추구하는 편이어서
0: 네, 네.
1: 상성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0: 좋은 표현이네요. 한국말로는 사각사각, 영어로는 크리스피하다라는 말이 네. 딱 맞는 것 같고요. 노현준 씨가 작년 파데르프스키 콩쿨 우승 당시 이제 우승뿐 아니라 세계 부문 특별상을 수상하 하셨었는데 그중 하나가 모차르트 협주곡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모차르트에게 일가견이 있으시고 또 특별한 음악가일 것 같습니다. 노현진 씨가 바라보는 내 손을 위한 소나타는 어때요?
2: 저는 사실 모차르트 곡 자체가 전부 다 되게 좀 많은 분들이 되게 아기자기하고 좀 이렇게 좀 베토벤이나 뭐 오히려 더 나아가서 라흐마니노프 같은 작곡가의 곡들보다 조금 규모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0: 그렇죠.
2: 제가 생각하고 제가 느꼈던 모차르트 이 곡뿐만 아니라 모차르트 네. 작품들이 조금 되게 과감할 때도 있고 되게 좀 즉흥적으로 좀 가끔도 충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좀 그런 면이 진짜 있는
0: 네네.
2: 것 같아요.
0: 뜻하지 않게 톡 튀어나오는 네네. 그런 부분들 재밌습니다. 또 그걸 그 맛을 너무 맛있게 살려주셔서 저희가 두 분의 연주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실 또 이 다음 곡도 소개해 주세요.
1: 네, 지난주에 제가 환상을 주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0: 네.

0: 이번 주에도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환상곡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아, 그렇죠.
0: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돌치 넘버 940을 연주해드릴 건데요. 드라마 밀회 속 피아노 연탄 연주 장면에 등장하면서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지게 되었죠. 많은 분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1: 그렇죠.
0: 저는 그때 미성년자여서 보지 못했습니다.
1: 이제는 뭐, 네.
0: 이제는 뭐, 네. 네. 이 곡은 슈베르트가 세상을 떠난 1828년에 작곡되었는데요.
1: 네.
0: 내 손을 위한 피아노 음악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깊고 시적인 경지를 보여주는 그런 걸작으로 꼽혀요.
1: 예.
0: 아직 31살의 젊은 나이였지만 슈베르트는 이미 건강이 좋지 않았고 또 죽음의 그림자를 의식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창작력은 오히려 눈부신 절정에 이르고 있었어요.
1: 네.
0: 같은 시기에 그의 대체불개한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3곡 그리고 현악작 오중주, 시장초, 또 겨울나그네 연가곡집 등이 연이어서 탄생했어요.
1: 아, 다 이때 나왔군요.
0: 네, 전부 다 그 해에 나온 곡들입니다.
1: 이 해에?
0: 네. 네. 그 중에서도 이 환상곡은 슈베르트가 자신의 가까운 제자이자 귀족 출신 피아니스트였던 에스테르하즈 백작영예에게 헌정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슈베르트가 그녀에게 특별한 애정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 곡의 배경과 함께 회자되어 왔는데요.
1: 아.
0: 물론 이 작품을
1: 인가요?
0: 네, 그럴 수 있겠죠. 물론 이 작품을 자전적 사랑의 고백으로만 환원할 수는 없지만 이 음악 속에 있는 그리움과 또 도달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정조는 많은 이들에게 그러한 인간적인 맥락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1: 네,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부족한 정말 시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는 듯한 그런 음악이죠. 아, 모차르트뿐 아니라 슈베르트 역시 피아노 듀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작곡가죠.
0: 제일 많은 어떤 포엔즈 곡을 작곡하신 분 같아요.
1: 네.
0: 19세기 초로도 우리가 넘어가는데요. 아까 17세기에서 지나가서.
1: 그러네요.
0: 200년. 19세기 초의 피아노 연탄 음악은 여전히 모차르트 시기와 마찬가지로 가정음악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지만 슈베르트는 이를 사교적 장르를 넘어선 고도의 예술 형식으로 끌어올렸죠.
1: 네.
0: 그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슈베르트야대라는 모임을 정기적으로 주최했는데요. 그 속에서 노래와 실내악을 연주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인지 슈베르트가 작곡한 피아노 연탄곡의 수도 매우 많고요. 그중에서 이 환상곡이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1: 그렇군요. 주로 피아노 연탄곡은 좋아하는 사람끼리 함께 연주하려고 작곡했었나 봐요.
0: 네. 아까 모차르트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연주를 했고
1: 네.
0: 또 뭐 슈만과 클라라도 당연히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고요.
1: 네.
0: 또 그런 연인 사이 또 정말 음악적 동료 사이
1: 네.
0: 그런 연주자들이 네. 함께 연주하지 않았을까요? 네.
1: 그렇게 말입니다. 네. 이 작품은 어떤 점에서 특별한가요?
0: 슈베르트가 이 작품에 환상곡이라는 제목을 붙인 게 사실 흥미로워요. 슈베르트가 방랑자 판타지도 있고요. 또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환상곡 시장조도 있는데 이 피아노 연탄곡을 위한 환상곡이 그중에 가장 마지막에 작곡된 작품인데요.
1: 어허. 네.
0: 고전주의 소나타가 비교적 명확한 형식과 균형을 중시했다면 환상곡은 보다 자유롭고 유동적인 구조를 허용하는 장르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나 슈베르트의 환상곡들은 단순한 자유 형식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주제들이 계속해서 하나의 유기체처럼 이어지는 정교한 건축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곡 후반에 후가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바흐처럼
1: 네, 네.
0: 대입법적인 거를 사용해요.
1: 네, 아주 탄탄한 환상곡이라고 네. 해야 할까요?
0: 그렇죠.
1: 아, 재밌습니다. 노현진 피아니스트에게도 슈베르트는 특별한 작곡가라고요?
2: 제가 피아노를 시작했을 때가 10살, 11살 이때쯤 한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1: 좀 일찍 시작하신 건 아니네요.
2: 저는 좀 늦게 시작한 그쵸? 편이죠. 그래서 늦게 시작한 만큼 되게 좀 질서 없이
1: 질서 없이
2: 보통
1: 아, 전 엄청 열심히 하셨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어요.
2: 뭐 한홍이나 체르니 뭐 이런 걸로 보통 시작을 하는데
1: 그렇죠.
2: 제가 그 슈베르트 작품 번호 90의 4번으로 오. 피아노를 시작했었어요.
1: 그게 뭐예요?
0: 즉흥곡.
1: 아
2: 네. 즉흥곡 중에 4번.
1: 이걸로 시작을 하셨다고요?
2: 네.
1: 아 진짜? 천재 아니에요?
2: 아니 절대 아니고
0: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슈베르트 작품을 처음으로 연주했는데 저는 90의 2.
1: 아. 아, 네. 이거 전화 쳐주셨었잖아요.
0: 옛날에 예,
1: 예, 맞아요, 맞아요. 예.
2: 그래서 아.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1: 네, 네. 아, 그러셨군요. 아, 이런 개인적인 경험으로 저는 뭔가 네. 연주 과정에서 공부했던 과정에서 만났다. 노현진 씨 좀 재밌습니다.
0: 웃으셔요. 너무 잘 웃고요.
1: 네, 네.
0: 재밌는 사람.
1: 아, 네, 네. 자주 뵙고 싶어요. 다시 환상곡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면은 지난주 슈만 환상 소곡집을 하루의 여정에 빗대어서 김송현 씨가 설명을 해줬었어요. 네. 이 작품이 하루의 그 시인의 이야기이다 또는 슈만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해석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슈베르트 환상곡은 또 김송현 씨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듣고
0: 저는
1: 싶네요.
0: 이 곡의 첫 주제보다 슬픔을 더 잘 이야기하는 작품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낮게 번지는 이렇게 반주 속에서 흐르는 F단조의 선율은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또 운명적이기까지 한 긴장감을 품고 있는데요. 17분가량의 모든 폭풍우와 봄날이 지나고 맨 끝에 이르러서 마침내 처음의 주제가 다시 돌아올 때 그것은 더 이상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슈베르트는 반복을 상당히 자주 사용한 작곡가였는데요. 그에게 회귀라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돼요. 개인적으로는
1: 회귀.
0: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시간과 기억 또 그 모든 사건들과 나날들을 통과한 귀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이별 후에 어디선가 우연히 재회하게 된 연인 혹은 전쟁 후 다시 돌아와 마주한 가족과 집이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은 것처럼요.
1: 그렇죠. 맞습니다. 커다란 충격을 겪고 나면 결코 예전처럼 돌아갈 수 없는데 슈베르트는 늘 죽음과 가까웠던 음악가였고 아, 참 적절한 설명인데 시적인 비유로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음악 들으시면서 주제 선율이 반복될 때마다 그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명히 같은 소리인데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되새겨보시며 들으시면 더욱더 풍성하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청해 듣겠습니다. KBS 콩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거나 유튜브에서 KBS 음악실 검색하시면 이 현장을 눈으로 보시면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곡이 제법 긴 곡이어서 저희가 라이브로 많이 자주 준비해 드릴 수 없는 음악인데 오늘 특별히 두 분께서 실황 연주로 준비해 주셨네요.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김송현, 노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지금 청해 듣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슈베르트의 내 손을 위한 환상곡 F단조, 김송현, 노현진의 피아노 연주로 라이브로 KBS 오픈 스튜디오 콩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임소희님께서 두 분의 연주, 열쇠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김경민님, 보라를 안 볼 수 없게 하네요. 좋은 연주 고맙습니다. 조창현님, 두 분 연주하시면서 표정이 싱크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진호님, 슈베르트가 바흐까지는 아니더라도 베토벤 나이까지만 살았더라도 인류 문화유산이 얼마나 더 증가했겠는지 이런 마음 남겨주셨고, 1119번 쓰시는 분, 슈베르트의 눈뜨게 한 곡이라고 하시면서 빨래를 개며 듣습니다. 라이브라니 이곳이 판타지 아닌가요? 좋으셨나요? 아, 마음이 먹먹해졌다가 뜨거워졌다가 저릿했다가 그랬습니다. 공성화님께서는 페이지 넘김도 음악의 일부 같았어요. 멋집니다. 이런 곡을 라이브로 보다니요. 격렬한 구간을 휙 넘기시고 조금 덜 격렬하면 조금 그래도 침착하게 넘기시고 그런 장면마저도 하나하나 다 음악과도 같았습니다. 마이파크 닉네임 쓰시는 분, 노현진 피아니스트, 처음 뵙는데 반갑고 연주도 참 좋습니다 적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또 함께 하시는 분

0: 분들 있으시네요. 영어로도 적어주셨고 스페인어로도 적어주셨고 저녁 시간에 듣는다고 너무 좋다라고 소감 적어주셨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숨 죽이면서 이 긴 곡을 들었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두 분 탈진하신 분 아니신지 이렇게 긴 호흡을 또 두 분이 함께 연주하시잖아요.
1: 네.
0: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1: 정말 리허설 할 때는 그래도 편안하게 맞추면서 의관 교환하면서 했는데
0: 네.
1: 이 텐션으로 정말 몰입해서 하니까 지금 끝나니까 약간 말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조금 들어요.
0: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쉬셔야 할 것 같아요.
1: 정말 그것보다는 정말 끝이 난 것 같은 느낌. 돌아왔다는 그 회귀. 아까 말씀드린 처음과 끝이 닮아있지만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먹먹하네요.
0: 후련하지 않고 먹먹하다.
1: 네.
0: 그렇죠. 그게 이 곡의 매력이에요. 맞아요. 노현진 씨 오늘 함께 하시니 어떠셨어요?
2: 저도 같은 감정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 공간이 되게 밝아서 몰입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도 있었겠는데
0: 뭔지
2: 싶은 생각이 있었던
0: 예,
2: 왜냐면
0: 예.
2: 무대는 관객 속이 거의 안 보이니까
0: 네, 네.
2: 근데 오늘 너무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몰입을 한 것 같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연주해 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노현진 씨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일정들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2: 저는 그 파데르스키 콩쿨 부상으로 좀 여러 그 도시 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예. 올해 8월, 11월 이렇게 연주 예정되어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아까 김정현님께서 파데르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듣고 싶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노현진 씨 나오셔서 그 8월, 11월 혹시 그때 우리가 들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때는 다른 곡인가요?
2: 그게 사실 리허설하기 되게 어려운 곡으로 소문이 나 있다고 저도 들어서
0: 아, 그래요? 아, 쉽지 않구나.
2: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김성현 씨 너무 좋네요.
1: 저도 너무 좋습니다.
0: 아, 네. 연주 좋고 해설 좋고 기획이 훌륭한 다음 주는 또 어떤 내용으로
1: 다음 주는 완전히 다른 또 게스트와 함께 나옵니다. 어저께 함께 연주한 분인데요. 새롭게 이화여대의 교수로 부임되신 김재원 바이올리니스트.
0: 아, 김재원 씨. 네네, 김재원 교수님.
1: 툴루즈 오케스트라의 악장으로 하시다가 이렇게 한국에 돌아오셨는데
0: 네네.
1: 다음 주에는 그래서 포레를 집중해서 이렇게 들려드릴 생각이에요. 완전 프렌치 레퍼토리.
0: 네네. 진짜 많이 달라지겠네요.
1: 많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공기 같고 또 흐르는 물 같고 빛 같은 그런 좀 맑은 그런 음악들로 채워지는 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두 분은 또 어떻게 아시고 또 이렇게
1: 공연을 같이 하셨으니까 하우스 콘서트에서 제가 연주를 같은 날 했었는데
0: 네.
1: 앞뒤 순서로 했는데 서로 연주에 반했어요. 그래서 그날 바로 우리는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0: 김성현 씨가 거침없이 좋은 분들 만나면 바로 이렇게 연락하시고 또 인연을 만드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1: 다음 주 케미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거예요.
0: 좋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특별한 만남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피아노 연탄 드보르작 모차르트 슈베르트까지 다 너무나 제각각의 매력으로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살롱 마스터 김성현 피아니스트 그리고 노현진 피아니스트 두 분과 함께한 깊은 건반으로 주고받는 마음과 신뢰를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생방송 한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초대석이 있죠. 지난해 쉔펠트 국제 콩쿨 우승과 유니상 콩쿨 준우승을 잇따라 거둔 지금 한국 클래식이 가장 주목하는 라이징 스타 중 한 명인 첼리스트 이재리와 함께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역시 전해지는 내일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정현, 작가 김서림, 엔지니어 김성현, 조채혁, 윤다람, 보이는 라디오 김종일, 유범수, 진행의 저는 아나운서 윤수영이었습니다. 맛있게 점심 식사하세요.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소설가 박완서는 살구철이 되면 살구잼을 만들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곤 했습니다. 마당에 살구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 고인의 딸인 호원숙 작가의 책, 엄마 박완서의 부엌,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에도 이 살구나무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인상 깊었던 건 살구 열매를 매일같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원숙 작가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떨어진 살구는 그냥 두면 2-3일 후에 곧 상해버린다. 그렇다고 미리 나무에서 따려고 하면 더 어리고 있다. 한꺼번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매일 떨어지는 걸 찾아 주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왠지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기쁨에 관한 은유로 들립니다. 내일의 기쁨을 오늘 앞당겨서 취할 수 없고요. 또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그냥 방치해두면 없는 일이 돼버릴 수 있으니 말입니다. 떨어진 살구를 제때 줍는 마음으로 오늘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많이 욕심내지 말고 딱 오늘 내게 주어지는 그만큼만.

3030 쓰시는 분이 청해 주셨습니다. 모차르트의 디바르티멘토 D장조 괄 136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반퀴크 4중주단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호원숙 작가의 책에 담긴 살구나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세미콜론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 엄마 박완서의 부엌 정확하고 완전한 사랑의 기억에는 이렇게 소설가인 엄마와 딸이 공유했던 음식에 관한 추억들이 담겨 있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살구 열매 같은 오늘치의 기쁨 잘 주워 담으시고요. 혹시라도 기쁨이 차고 넘친다면 잼으로 만들어 나눴다던 박완서 작가의 넉넉함을 배워봐도 좋겠습니다.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하니까요. 아, 저희 동네에도 살구나무가 있어서 살구 열매들이 이렇게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많이 봤는데 아, 그걸 좀 모을 걸 그랬나 그런 생각도 좀 아쉬움이 드네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기쁨들을 손해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여러분의 이야기 또 생각나는 곡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귀 활짝 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310번,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KBS 콩으로도 편하게 댓글에 남기시면 됩니다. 이번에 들을 곡은 비발디의 넉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비단조입니다. 원곡은 조화의 영감 리옹 580번인데요. 이 넉대의 이 솔로 파트를 다 아비 아비탈이 연주했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만돌린 연주 아비 아비탈 그리고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입니다.

비발디의 넉대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비단조 전곡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라르고, 라르게토, 아다지오, 라르고, 3악장 알레그로까지 들었고요. 1인 4역을 한 거죠. 아비아비탈의 만돌린,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일자르디노 아르모니코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꿀라우의 플루트 오중주 1번 D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입니다. 장피에르 랑파르 플루트과 줄리어드 현악 4중주단이 함께 연주합니다.

클라우의 플루도 중주 1번 디장조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장피에르 랑파르의 플루트과 줄리어드 현악 4중주단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베토벤의 작품인데요. 이 주제 선율은 당시의 오스트리아 작곡가 요세프 바이글의 오페라 바다에서의 사랑 정도로 번역되는 코믹 오페라 안에 나오는 아리아, 그런 고상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혹은 약속하기 전에에 흐르는 선율입니다. 이 아리아 선율은 당시 빈에서 워낙 유행했던 멜로디라서 사람들 사이에서 길거리에서 누구나 흥얼거리는 거리의 노래로 불리게 됐고요. 베토벤이 이 주제를 사용해서 삼중주를 작곡했고 거리의 노래라는 별칭이 붙은 작품입니다. 그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과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비랄른 캠프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클라리넷, 첼로, 피아노, 삼중주, 비플랫 장조 작품 11번 가세나우어 거리의 노래 가운데 3악장 주제와 변주였습니다. 카를 라이스터의 클라리넷과 피에르 프루니에의 첼로, 비렐른 캠프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이번에 들으실 곡은 훈마르의 피아노 협주곡입니다. 그 가운데 A단조 작품 85번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을게요. 알레산드로 코멜라토의 포르테 피아노, 디디의 딸뱅이 지휘하는 솔라멘테 나투랄리의 연주입니다.

들었습니다. 알레산드로 코멜라토의 포르테 피아노, 디디에 딸뱅이 지휘하는 슬로바키아의 시대악기 앙상블인 솔라멘테 나투랄리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엔 하이든의 교향곡 33번 세장조 호보켄 1의 33 가운데 1악장 비바체를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마젤 체인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하이든의 교향곡 33번 C장조 호보켄 1의 33 가운데 1악장 비바체였습니다. 조반니 안토니니가 지휘하는 바젤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생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릴게요.

이번 주엔 오페라를 통해 세금 이야기를 다룬 책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KBS 클래식 FM PD 출신인 회계사 강성민과 회계법인 컨설턴트 유영산 이 두 저자가 함께 쓴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익숙한 오페라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현실에서 마주할 수 있는 상속과 증여 문제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는데요.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긴에서 오네긴이 숙부를 간병하면 상속에 유리한지, 바그너의 오페라 뉘른베르크의 마이스터징어에서 마이스터징어가 노래를 해서 얻은 소득은 어떻게 과세될까 같은 좀 새로운 시각에서의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페라 애호가들에게는 또 색다른 재미를 안겨주고 어려운 상속과 증여 문제를 오페라 속 인물들의 이야기로 쉽게 풀어주는 이 책 오페라에서 상속을 만나다.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 생클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신청글 남겨주세요. 총 5분 뽑아서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 주 월요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인 차이콥스키의 예프게니 오네긴 가운데서 그레민 공작의 아리아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온다네 베이스 보리스 크리스토프의 노래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0: 차이콥스키의 오페라 예프게니 오네겐 가운데 그레민 공작의 아리아 사랑은 어떤 나이에도 찾아온다네 베이스 보리스 크리스토프의 노래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클래식을 듣고 계십니다.
1: 탄클래식
0: 산뜻한 클래식 생생 클래식 생생 클래식에 머물다 가세요.

오늘날의 음악 팬들 가운데는 좋아하는 스타의 공연을 보기 위해 해외로 원정을 떠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 길도 마다하지 않게 만드는 원동력은 역시 그 아티스트에 대한 애정이겠죠. 그런데 클래식 작곡가들 중에도 바로 이런 애정과 존경으로 원정 관람을 떠난 이가 있었습니다. 한때 바그너의 음악을 참 많이 아꼈던 가브리엘 포레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낭만주의 오페라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와 프랑스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인 가브리엘 포레. 약 30년 터울이 지는 이 두 작곡가는 같은 낭만주의 시대를 살았지만 스타일이 참 많이 다른 음악을 선보였습니다. 바그너가 듣는 이들을 압도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웅장한 작품에서 강점을 보였다면 포레는 주로 실내악을 비롯한 소규모 작품들로 내밀하고 절제된 서정을 노래했습니다. 사실 그런 포레가 바그너의 작품을 좋아했다니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1870년에서 80년대 바그너는 유럽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작곡가였습니다. 바그너를 추앙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의 도덕성과 반유대주의 때문에 위험 인물로 여기는 경우도 있었죠. 포레가 바그너를 알게 된 건 스승이었던 생상스를 통해서였는데요. 프랑스 음악계에도 불어온 바그너 열풍 속에서 포레는 그의 작품들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1878년부터는 그의 오페라를 보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다녔는데요. 미넨과 런던에서 니벨룽의 반지를 감상했고요. 바이로이트에서는 뉘른베르크의 명가수와 파르지파를 관람했습니다. 이렇게 바그너의 작품들을 직접 보고 연구한 포레는 1888년 친구이자 제자였던 앙드레 마사제와 함께 흥미로운 작품 한 곡을 작곡하게 됩니다. 제목은 Souvenirs de Bayreuth, 우리말로 바이로이트의 추억인데요. 발키레, 신들의 황혼, 라인의 황금 등에 쓰인 주요 선율을 비틀어서 피아노 4핸즈 곡으로 만든 겁니다. 작품 속에서 바그너의 모티브들은 가볍고 경쾌하게,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재창조되는데요. 가볍게 표현되긴 했지만 포레가 바그너의 작품들을 깊이 있게 연구하지 않았다면 나오지 못했을 선율들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포레가 동시대 작곡가들 중에서도 드물게 바그너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인물로 기억된다는 점인데요. 사실 포레의 작품에 담겨있는 은은한 색채감과 섬세한 화성은 바그너의 오케스트레이션과는 대비됩니다. 바그너의 음악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했지만 포레 자신의 목소리는 잃지 않은 거죠. 바그너를 존경했지만 바그너가 되려고 하진 않았던 음악가 가브리엘 포레. 그런 포레가 남긴 바이로이트의 추억에는 바그너에게 품었던 한 시절의 존경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폴의 바리로이트의 추억 들었습니다. 캐서린 스토트와 마틴 로스코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하나즈 페르마타 오늘은 바그너의 작품들을 보러 해외 원정까지 갔었던 가브리엘 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 패러디, 재창조, 이 편곡은 역시 원복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만이 잘 해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폴에만의 색깔로 재창조한 바그너의 선율들이 오늘따라 더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그러면 원작자인 바그너의 작품도 하나 안 들어볼 수 없죠. 타노이저 가운데 출레자의 합창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페라에서의 합창을 좀 새롭게 들어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푸치니의 나비 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였는데요. 로웬 앤더슨 피아노 듀오 보컬 앙상블 액센트의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들으신 곡은 바그너의 타노이저 가운데 순례자의 합창이었고요.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랄로 하면 스페인 교향곡으로 유명하죠. 그 프랑스의 작곡가지만 뭔가 이국적인 그런 선율들을 좀 잘 담아내서 한편의 교향곡으로 관현악곡으로 완성했던 작곡가인데요. 오늘은 노르웨이 민속 선율을 바탕으로 한 관현악용 교향적 랩소디인 노르웨이 랩소디를 준비했습니다. 랄로가 실제로 북유럽에 가보지 않고 작곡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곡이라 더 놀랍기도 한데요. 이런 선율만으로도 예술가는 영감을 받아서 이런 작품을 완성할 수 있나 봅니다. 그러면 오늘 전악장 들어볼 텐데요. 1악장 안단티노, 알레그레토, 2악장 프레스토입니다. 로베르토 벤치가 지휘하는 보르도 아키텐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랄로의 노르웨이 랩소디였습니다. 1악장 안단티노 알레그라토, 2악장 프레스토까지 전악장 감상하셨고요. 로베르토 벤치가 지휘하는 보르도 아퀴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다음 곡은 쇼팽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나즈 작품 3번입니다. 모스테슬라 플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쇼팽의 서주와 화려한 폴로나즈 작품 3번이었습니다. 모스테슬라프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마르타 아레리치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이번에는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가운데 로망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라흐마니노프가 한창 슬럼프를 겪었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발표한 후에 이 달 박사와 최면 치료를 하면서 명곡인 또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완성해냈잖아요. 그 즈음에 함께 작곡된 곡입니다. 마리아나 슈리니 그리고 도미니크 비치안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가운데 로망스였습니다. 마리아나 슈리니, 도미니크 비치안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다음 곡은 빌리 브란트의 콘서트용 소품 2번입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과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빌리브란트의 콘서트용 소품 2번이었습니다. 세르게이 나카리아코프의 트럼펫과 알렉산더 마르코비치의 피아노 연주였어요. 오늘 끝곡은 신청곡이에요. 9591번.

쓰시는 분. 요즘 아버지가 많이 편찮으셔서 힘드시다고, 그래도 클래식 방송 들으면서 많은 위로 받고 있다고 하시면서 청해 주신 곡이거든요. 바흐의 원곡을 구노가 편곡한 아베마리아. 소프라노 조수미의 노래와 마르코 소시아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9591번 쓰시는 분이 청해 주신 바흐 원곡 군호 편곡의 아베 마리아, 소프라노 조수미 그리고 마르코 소시아스의 기타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생생 클래식 이제 마칠 시간이네요. 지금까지 작가 장유림, 연출 정유라, 저는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 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죠.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말러 교향곡 6번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도 좋은 그런 연주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아쉬워서 오늘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C단조, 역시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 약 75분간에 걸쳐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913,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 디단초 바흐작 분모노 913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프란츠 슈베르트의 가곡 가운데 Der Wingling auf dem Hügel 언덕 위의 젊은이 도이치 번호 702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랄드 무어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언덕 위의 젊은이 도이치 번호 700이 바리톤 디드리 피셔 디스카우의 노래 제랄드 모어의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예고해드린 대로 대곡 준비했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C단조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지휘로 전악장 약 75분간에 걸쳐서 전해드립니다. 이 보통 지휘자 가운데 말로리안이 있고 브루크너리안이 있죠. 희한한 것은 두 거장인데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브루크너를 전문적으로 지휘하는 연주자가 말로를 지휘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브루크너의 교향곡과 말로의 교향곡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말러리안이면서도 브루크너에 접근했던 몇 안 되는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8번 교향곡 1982년 레코딩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정말 100% 전해주고 있습니다. 8번 교향곡은 그 브루크너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투쟁 또는 충족되지 않은 희망 인생 경험에서 맛본 불안과 고뇌와 싸움과 또 동화된 것을 다루어야만 했다. 이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브루크너는 이 교향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성격 가운데 하나에 제1악장 마지막 부분에 트럼펫과 호원의 죽음의 예고가 있다고 했죠. 이 악장은 죽음의 시간으로 끝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91년 1월 27일에 브루크너가 지휘자인 펠릭스 바인가르트에게 쓴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악장은 브루크너가 독일의 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루크너로서는 대작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C단조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주연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C단조,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교향곡입니다. 말러를 제외하고라도 뭐 최고의 그런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혼 8대, 4대씩 나누어서 한 팀에서는 테너와 베이스의 바그너 듀바도 연주하고요. 이 관악기의 그 증대함에 따라서 곡은 당연히 충실한 음향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점점 영웅적인 장대한 효과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의 흐트러짐이나 구성상의 산만함도 없고 대입법을 선적으로 교묘하게 사용한 그야말로 훌륭한 입체성, 주제 다룸에 의해서 고려된 통일성이 있습니다.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죠.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루이지 보케리니의 바이올린

베를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세 단조 원래 현악사 중주 작품번호 2-1번입니다. 에밀리오 모레뇨의 바이올린, 아론 차피코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원곡도 좋지만 편곡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C단조, 원래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2의 1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에밀리오 모레뇨의 바이올린, 아론 차피코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명연주 명음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 영국 사람들은 터시 머시라 불리는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서로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저마다의 꽃말이 담겨 있었고, 꽃다발을 받은 이는 보낸 이의 진심을 읽어내기 위해 꽃의 종류와 배열을 유심히 살펴봐야 했죠. 격식과 예절이 엄격해서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시대, 이 터시 머시는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꽃으로 쓴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터시버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감정의 숨통을 틔우는 방법이었던 셈이죠. 말 대신 꽃으로 전하던 그 작지만 소중한 자유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터시머시에서 희망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엄격한 규범과 제약이 있더라도 사람은 끝내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빅토리아 시대 터시머시가 지금은 이모티콘으로 바뀐 듯합니다. 꽃이 이모티콘으로 바뀌었을 뿐 감정을 전하는 일에 우린 언제나 진심이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소리에선 안 되는 것 또한 감정 전달이겠죠. 마음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도요.

20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곡가죠. 마르그리트 모노의 샹송으로 6월 9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명가수 에디트 피아프와의 협업으로 주옥 같은 노래들을 탄생시켰는데 이 곡 또한 에디트 피아프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L'hymne à l'amour, 사랑의 찬가. 에디트 피아프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연인 마르셀 사르당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명곡이죠. 그대가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영원에라도 따라가리. 캐나다 출신의 샹송 가수 클라크 주니악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하트 이모티콘 한 100개와 함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 첫 곡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톡 이래저래 많이 보내셨을 텐데 어떤 이모티콘 많이 쓰셨는지요. 1469 쓰시는 분께서 이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한 명은 즐겁고 한 명은 답답한 요즘 세상이라고. 그쵸? 가끔은 잘 그 심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문자와 톡이라는 게, 그죠? 얼굴을 보고 직접 말을 해야 10분 가슴 깊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참 요즘은 그 전화통화하는 것도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은 또 요즘 세상이잖아요. 백경원님께서 오랜만에 본방 출석하신다면서 작은 꽃다발 받은 느낌이라고 오늘 오프닝 소감을 적어주셨네요. 1545 쓰시는 분, 터시모시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달리아 꽃말을 적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당신의 사랑이 날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해요. 이런 예쁜 꽃말을 가졌군요. 달리아. 저는 저랑 1545님 우리 쓰시는 분하고 저랑 뭔가 약간 오늘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꽃을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노날 함께하고 싶어서 은방울 꽃이더라고요. 은방울 꽃 한 다발과 함께 다음 곡 이어집니다.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이탈리아 세속 성악곡 마드리갈입니다. 기빠사 벨 스타 스트라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인가? 이 발코니 아래에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전형적인 세레나데입니다. 더 킹스 싱어즈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대국의 르네상스 시대 마드리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작품이었어요. 뭐 그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과도기에 활동한 작곡가지만 이 노래만큼은 르네상스 시대의 느낌이 물씬 묻어납니다. 다미젤라 뚜따벨라,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걸리게 만든 그녀에게 포도주를 따라달라고 청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메조 소프라노 까를로 비스톨리와 카운트 테너 휴 커팅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이탈리아 마드리갈은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인가? The King's Singers가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 두 번째 곡 마드리갈 전해드리면서 은방울꽃 한 다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그 한 다발 꽃 한 다발과 함께 보내드리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영선님께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노날과 함께 있으면 김은희님도 틀림없이 반드시 노날 행복 보장제도.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엄지척입니다, 진짜. 아, 오랜만에 이 곡 듣겠네요. 19세기 체코 작곡가 안토니 드볼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2악장 라르고 선율의 가사를 붙인 이 드볼작의 제자 윌리엄 피셔가 노랫말을 썼죠. Going home, 꿈속의 고향,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드볼작이 미국 체류할 때 그 향수병에 걸린 시절 그때 이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아마 제자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가사를 붙인 게 아니었을까. 번안한 가사는 이렇죠.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밤마다 그리는 그리운 고향, 내 마음 붙일 곳 어둠에녀. 테너 스튜어트 버러우스,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하모니가 함께합니다.

안토니 드볼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2악장 라르고 선율에 고향을 그리는 가사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Going Home. 테너 스튜어트 버러즈와 암브로시안 싱어즈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정민님의 사연에는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이모티콘 얘기를 했는데 웃음 한박 이모티콘을 마구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일하면서 청취 중이었는데 노래가사가 곰 세 마리로 들리는 겁니다. 곰 세 마리 하길래 뭐지? 싶어서 선곡표를 열어봤더니 프리츠 웨데의 로제마리였다고. 이게 지금 프리츠 웨데가 독일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로즈마리이겠지만 이제 독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로제마리가 되죠. 그 제가 그렇게 들릴만 한데요, 이정민님. 아, 다음부터 이 노래 들으면 곰 세 마리가 생각날 것 같아서 웃음이 절로 지어질 것 같습니다. 가끔씩 듣는 청취자라고 신고해 주신 1217 쓰시는 분, 그리고 저녁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가끔씩 오는 청취자 역시 서현숙님 반갑습니다. 장은주님 노란 달맞이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꽃말을 찾아보니까 기다림, 소원이라는데요. 이쁜 꽃사진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캐나다의 음유 시인 레너드 코엔의 할렐루야였습니다. 아,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돼가네요. 2016년 가을? 초겨울? 그쯤. 네, 우리 곁을 떠나갔으니까요. 이 할렐루야, 1984년 발표된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그렇게 주목을 받진 못한 작품인데 이 후배들이 이 노래의 진가를 알아보고 커버곡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명곡이죠. 이 수많은 커버곡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역시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조아킨 로시니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 샌데렐라의 이탈리아어 버전이죠. 그 중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샌데렐라, 그러니까 안젤리나의 아리아입니다. 슬픔과 눈물 속에 자라나 더 이상 슬픔은 없고 나기 알라 바노 논 비우 메스타. 개부와 두 의붓언니들을 용서하면서, 아, 역시 대인배예요. 그죠? 과거의 불행이 오늘의 행복으로 보상됐다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먼저 소프라노 체첼리아 바르톨리,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벨칸토 오페라다운 게다가 또 이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리아잖아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이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아킨 로시니의 라 체네렌톨라 센데렐라 중에서 슬픔과 눈물 속에 자라나 더 이상 슬픔은 없고 센데렐라의 노래 역시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였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또 조아키노 로시니는 진짜 실용, 찐 실용주의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센데렐라 얘기가 동화잖아요. 페로의 프랑스 동화인데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꾼 게 있죠. 내용에서 요정의 데모, 마법을 부리는 요정의 데모를 철학자로, 계모를 의붓 아버지로, 이게 가장 실용주의적인 것 같아요. 유리구두를 유리팔찌로. 어린 마음에도 유리구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게 제대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카탈루냐 민요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엘 마리네르, 항해자입니다. 바닷가에서 술을 놓던 아가씨가 배를 타고 가던 왕자와 사랑에 빠져 함께 떠난다는 낭만적인 뱃노래입니다. 카탈루냐에 뿌리를 둔 아티스트죠. 아리안나 사발의 하프와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민요 두 곡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시칠리아 노래였어요. 씨, 마리따 우로사, 로사는 결혼했네. 아유,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로사, 사리다, 내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제일 이쁜 나만 결혼을 못했다고 한탄하는 재미난 가사의 노래였어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 까탈루냐 노래였죠. 항해자. 공수경이 말씀대로 정말 아리안나 사발은 미성의 소유자입니다. 하프 연주 역시 아리안나 사발이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 바로 이어집니다.

카를 첼러의 오페레타 세장수는 독일 라인강 유역의 라인 팔츠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 티롤이 고향인 세장수 아담과 우체국에서 일하는 그의 약혼녀 크리스텔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에 바람둥이 선재후와 이 남편의 바람길을 잠재우기 위해 시골 처녀로 위장한 선재후비 마리가 등장해서 사랑의 질투와 화해를 밝고 경쾌하게 풀어나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전형적인 빈 오페레타 양식의 작품이죠. 1891년 1월 10일 빈에서 초연됐으니까 19세기 말 작품인데요. 당시 유럽은 17세기와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새 사육과 애완조류 문화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고요. 한편으로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그 빅토리아 시대 특유의 꽃말로 마음을 전하는 풍습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산막에 아담과 시골 처녀로 위장한 선재후비가 주고받는 대사에 바로 이런 꽃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장미를 선물한 선재후비에게 이렇게 말하죠. 티롤에서 장미를 주고받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티롤에서 장미를 주는 건 장미만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도 함께 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다면 말해봐요, 내 사랑. 그렇다면 날 위로해줘요. 장미와 함께 당신도 내게 줘요. 시골 처녀로 위장한 선재후비가 대답합니다. 티롤에서 장미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선 그 관습이 그대로 통하진 않을 거예요. 우린 지금 티롤이 아니라 라인 강가에 있으니까요. 아담은 선재후비 태도에서 희망을 읽는데요. 이 아가씨의 눈길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행복이 날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군. 그래요. 장미는 제 것이죠. 하지만 장미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그러나 선재후비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기대를 품는 아담과 달리 선재후비는 완전한 수락이 아니라 한계 있는 호의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장미를 돌려받진 않겠어요. 그래요. 장미는 당신 거예요. 하지만 장미만, 장미까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선재후비의 한계 있는 호의와 약혼녀를 사랑하는 아담의 수상쩍은 대사가 나오는 배경에는 선재후와 아담의 약혼녀 크리스텔 사이가 수상하다는 서로의 오해가 깔려있죠. 이렇게 각자의 오해가 엇갈린 가운데 선재후비와 아담이 부르는 이중창 티롤에서 장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입니다.

카르첼로의 오페레타 세장수에 나오는 이중창, 티롤에서 장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소프라노 멜라니 할라데이와 테너 미하엘 로이더의 하모니, 우베 타이머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보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카르첼로의 작품입니다. 추억의 20년, 테너 아돌프 달라포자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꽃 피던 들판은 어디였나? 훈기 피어나던 아지랑이 종달새 울던 5월의 들녘. 종이 상자 속에 담겨있는 시들고 쭈글쭈글한 감자들. 김병수 시인의 감자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종이 상자에 담긴 감자들을 보면서 시인은 감자가 살던 들판을 떠올립니다. 비록 흙 속에 묻혀있긴 했지만 그곳은 아지랑이 피어오르고 종달새 울던 들녘이었는데 이제 답답한 상자에 담겨 시들어가는 감자들. 거기에서 혹시 우리가 사는 모습을 연상한 게 아닐까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상자 속 시든 감자에게도 아지랑이와 종달새 소리, 그 기억이 남아있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와있는 모든 것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시절을 아직 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싶네요. 황희종 작곡 봄이 뜰 앞에 왔다는데 가운데 4장 종달새 준비했습니다. 원영실의 해금과 최희원의 18연 가을금, 김웅식의 장구장단입니다.

황희종 작곡 봄이 뜰 앞에 왔다는데 가운데 4장 종달새 감상하셨습니다. 원영실의 해금과 최희원의 18연 가야금 연주, 김웅식의 장구장단으로 오늘 첫 곡 함께 하셨네요. 오늘 풍요마을은 김명수 시인의 감자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지금은 비록 시들어가는 감자 하나일지라도 그 안에는 봄날의 들판이 다 담겨있지 않을까 그렇게 문을 씌웠는데요. 우리에게 온 모든 것들 속에는 지나온 시절의 모든 풍경이 그렇게 묵묵히 담겨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한 시간 FM 풍요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으로 풍요 여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홍근 편곡 너영 나영 이어드리죠. 민요그룹 아리수의 노래입니다.

제주민요 너영 나영을 편곡한 두 곡 들려드렸습니다. 먼저 이홍근 편곡 너영 나영, 민요그룹 아리스의 노래로 함께 하셨고요. 방금 들으신 곡은 도양이 편곡 UNI 너영 나영 들으셨어요. 가요금 앙상블 청해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FM 풍류마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천년의 향기 이어드립니다.

조선 후기 문신이자 학자였던 이동표는 경상도 예천에 살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힘들게 여비를 마련해 한양까지 갔고 다행히 급제를 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시험에서 부정을 저지른 이들이 발각되면서 시험 결과 전체가 다 무효가 돼버린 것입니다. 이동표의 충격과 실망, 억울함은 어마어마했겠죠. 이동표는 한동안 시리에 빠져있다가 5년 후 다시 과거 시험을 보고 급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이 시험도 못 볼 뻔했다고 합니다. 숙종이 병으로 알아눕는 바람에 과거 시험이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이런 일은 종종 있었습니다. 나라에 무슨 일이 생기면 시험이 갑자기 취소되기도 했고 별시라고 해서 예정이 없던 시험이 갑자기 치러지기도 했는데요. 이럴 때면 먼 지방에 사는 선비들은 참가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한해 조선 시험 지옥에 빠지다 라는 책에 실려있는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양 선비에게만 유리한 과거에 대해 정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행수로 과거에 급제하는 이들이 모두 남산과 북악 사이에 사는 집안뿐이다. 이처럼 구차해서야 인재를 등용할 기회를 넓힐 수 있겠는가. 실학자 유수원은 또 이렇게 말했네요. 서울대가 자제들은 문장역이 짧아도 제한된 시간에 과거 시험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식견이 없어도 문장을 잘 꾸밀 줄 안다. 그러니까 서울 양반 자제들은 시험 답안 잘 쓰는 법만 배웠을 뿐 실력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죠. 인재 등용을 제대로 하려면 차별부터 없애야 한다면서 유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재는 하늘이 내는 것인데 하늘이 어찌 서울과 시골, 선비와 서민을 구분하겠는가?

오늘 천년의 향기 궁중음악 수제천 가운데 1장 4장 들으셨습니다. 집박의 최충웅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FM 풍요마을 이번에는 남창가구 우조 초수대업 동창이 함께 하시죠. 이동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는 상기안이 이렇느냐. 제 넘어 살의 긴 밭을 언제 갈려 하느니. 남구만의 시조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이동규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FM풍요마을 이번에는 마리 구성 마리나위 함께 하시죠. 검은고 앙상블의 마리의 현주입니다.

마리 구성 마리나위 거문구 앙상블 마리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화요일 FM 풍류마을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김희조 편곡 성금연의 흥을 주제로 한 가야금 협주곡 함께하시죠. 안옥선의 가야금 연주 박범훈이 지휘하는 국립국악 관악단의 연주입니다.

김희조 편곡 성금연의 흥을 주제로 한 가야금 협주곡 듣고 왔습니다. 안옥선의 가야금 연주, 박보문이 지휘하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나는 툭하면 짐을 싸고 어디론가 떠나기를 좋아한다. 나는 집시오 유목민을 꿈꾼다. 나는 무엇보다 떠돌이를 사랑한다. 시인으로서 내가 마셔야 할 유일한 음식은 고독이요. 유일한 공기는 자유라고 말한다. 여행을 떠나면 고독의 음식과 자유의 공기가 풍성해진다. 그때 나는 고통스럽고 행복하다. 그 사이길로 뮤즈가 찾아올 때가 많다. 하지만 길은 떠도는 자에게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그저 앉아있는 것도 훌륭한 길이 된다고 한다. 선사 도계는 선수행의 중요한 길잡이로 오직 앉아있음을 말했다. 문정희 시인의 산문집 치명적 사랑을 못한 열등감 중에서 몇 부분 읽어드렸습니다. 글쓴이 문정희 시인은 길을 떠났을 때 시적 영감이 찾아오곤 한다고 말합니다. 유목민처럼 집시처럼 떠도는 동안 고독과 자유를 느끼고 고통과 행복을 동시에 느끼는데 그 사잇길로 뮤즈가 찾아온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 것, 오직 앉아있음을 통해서도 자신만의 길을 떠날 수 있다고 하네요. 선사들의 좌선이 바로 그런 것이겠죠. 어쩌면 시인의 여행과 선사의 좌선, 둘의 공통점은 고독과 자유, 고통과 행복을 함께 느낀다는 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상태가 시를 가져다주고 또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걸까요?

자유롭기만 하고 고독하지 않다면, 행복하기만 하고 고통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경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행복과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는 순간 가장 신성한 무엇인가가 우리 곁에 함께하는 게 아닐런지요.

조성현 편곡 별달거리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영남 풍물의 별달거리 장단을 바탕으로 한 곡이었는데요. 코리안 집시 상자루의 연주였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6월에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담비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담비는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울창한 산림의 주로 살고 있고요. 바위 틈, 그리고 죽은 나무의 구멍, 큰 나무 뿌리 아래에 숨어 지낸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최근에 숲이 훼손되고 개발되면서 서식지가 줄었고 또 이동하다가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는데 담비가 부디 자신의 숲을 더 이상 잃지 않고 부디 오래오래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FM 풍경마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준.

0: 세종상 국악신인 등용문 크라운 혜태제고와 함께하는 제36회 KBS 국악대경연 국악의 미래를 열어갈 젊은 국악인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경연은 성악과 기악, 단체 3개 부문입니다. 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국악인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단체 부문에는 중학생 이상도 가능합니다. 대상 1,000만 원, 총 3,800만 원의 상금을 시상하는 젊은 국악인의 최고 등용문 크라운 혜태제고와 함께하는 KBS 국악 대경연 참가 신청은 6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KBS 국악 대경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름엔 꽃송이가 유난히 큰 꽃들이 핍니다. 수국, 모란, 글라디올러스, 백합, 부영꽃. 마치 형상기억 장치가 있는 것처럼 풍성한 꽃을 피우죠.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의 기억은 기쁨의 모양으로, 슬픔의 기억은 슬픔의 모양으로 되살아납니다. 애써 습득한 좋은 습관도 잠시 방심하면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곤 하지요. 그래서 첫 마음, 첫 결심, 첫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고 단단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설령 잠시 흔들린다 해도 원래 마음의 모양을 기억하고 맑고 단단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여름이 피워낸 커다란 꽃처럼 넉넉한 저녁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꽃밭의 공주 프린세스 오브 플라워스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라임 블라썸 라임꽃이라는 곡. 이 곡은 페터 쉰들러의 합시코드와 볼프강 쉰들러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두 형제, 독일 출신의 형제 뮤지션들이죠.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감정들을 찾아주는 새음 덕분에 고단한 몸을 기댄 퇴근길 버스 안이 온전한 쉼터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3461번 쓰시는 분, 정말 수국이 이리 예쁘게 피었네요.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사진도 네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잠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연보라색 수국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피자 스미스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에잉? 웬 축구공? 이라고 하셨어요. 축구공이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 이제 이틀 남았나요? 6월 11일 북중미 FIFA 월드컵 대회가 개막되는 날이 11일이죠. 그리고 우리 대표팀 첫 경기는 12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축구공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축구공은 FIFA 공인구라고 하고요. 이번에 KBS에서 그 월드컵 중계 때 해설위원으로 함께 떠나신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오늘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계방송은 KBS로 이영표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샹송인데요. 제목이 수국 아가씨라는 제목입니다. Mademoiselle Hortensia인데요. 이 곡은 프랑스의 샹송 가수 이베트 지호가 노래했는데요. 1940년대에 발표된 오래전 샹송입니다. 들어보시죠.

샹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샤를레 트렌의 라멜 바다였고요. 영어 버전이 Beyond the Sea로도 많이 기억하시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베트 지로라는 샹송 가수가 노래한 수국 아가씨 마드모아젤 옥당시아 들으셨습니다. 김소현 씨, 프랑스에도 수국이 있나 봐요. 급정겹네요. 라고 네 샹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천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세종시에 출장 후 귀가 중에 인사만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52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군대 생활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생각나는 음악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여러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곡을 전해드리죠. 성밀 샹송 10만 곡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바흐의 마태순환 곡 가운데 베이스의 아리아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는 곡을 모티브로 해서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미셸 마니에가 작곡한 영화 전사의 휴식의 테마인데요. 그 테마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프리다 보카라가 노래를 불렀었고요. 오늘은 볼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성밀 샹송 10만 곡의 노래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영화 음악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에니오 모리꼬네의 석양의 갱들 OST에서 테마곡 듀라 테스타 전해드렸습니다. 에다 델 로르소의 스캣송에 함께한 곡이죠. 이 스캣송이 참 좋아서 전 어렸을 때 영화 음악실에서 이거 들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 막 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울라 테스타라는 원제의 의미는 고개를 숙여 피하라라는 의미라고 하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콤비 에니오 모리꼬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썽밀 샹송 10만 곡의 노래라는 곡 영화 전사의 휴식의 테마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프리다 보카라의 노래 제목인데요. 이 곡을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001번 쓰시는 분, 매일매일 새음 본방 청취 후 새벽 재방까지 듣는 애청자인 아내의 생일 축하를 꼭 해주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20살에 만나 지금은 어느덧 6학년 1반이 되었네요. 인생 3분의 2의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나수정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나수정 씨 네, 생일 축하드리면서 아주 멋진 남편이세요. 그렇죠? 오늘 꼭 해달라고 사연 여러 번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은 담아두었다가 내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가운데 2악장 라르고입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의 피아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지올리니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들으셨습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지올리니가 지휘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음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LP 선물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플래티넘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음반인데요. 에바 캐시디의 전설적인 앨범 송버드입니다.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뜬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송버드는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오버 더 레인보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이죠. Fields of Gold, Autumn Leaves,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노래로 담겨 있습니다.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천장 한정판 콜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는데요. 이 앨범을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의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이번 주 금요일 생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앨범 재킷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에바 캐시디의 모습, 송버드 앨범, LP 재킷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 중에 한 곡 전해드리죠. Over the Rainbow, 에바 캐시디입니다.

연주곡으로 시작해서 가사를 갖게 된 곡들이 있습니다. 애니어 모리코네의 영화음악 중에 그런 곡들이 있죠. 가사를 가진 곡이었는데 연주곡이 된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연주곡을 들으며 노래의 가사가 겹치는 효과도 있어서 훨씬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준비한 곡도 그렇습니다. Always on my mind는 1971년에 브렌다 리가 처음 녹음했었고 이듬해인 1972년에 발표됐죠. 그 후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한 많은 가수가 이 곡을 불렀는데 우리에겐 윌리 넬슨의 노래처럼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사랑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죠. 어쩌면 난 내가 할 수 있었던 만큼 시간을 내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며 한 번 더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 로버트 본필리오도 이 곡을 연주했는데 하모니카로 듣는 Always on my mind에서는 뭔가 깊은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같은 멜로디지만 느낌이 다른 건 아마도 들숨과 날숨으로 만드는 하모니카의 연주 방식과도 연관이 있겠죠. 숨결로 만드는 그리움, 저녁 하늘에 번져가는 그리움, 그걸 하모니카만큼 잘 만들어내는 악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로버트 본필리오는 클래식과 재즈, 팝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죠. 하모니카를 독주 악기로 격상시켰고 하모니카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레가토 표현과 인간의 목소리를 닮은 비브라토로 인상 깊은 연주를 들려주죠.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하모니카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Always on my mind가 상심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면 하모니카 연주로 듣는 Always on my mind에는 언제나 내 마음에 있는 그리움, 앞으로도 영영 그리울 거라는 감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저녁과 하모니카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로버트 본필리오가 연주하는 Always on my mind를 듣기에도 참 좋은 무렵입니다.

로버트 본필리오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모니카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했던 그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접을 수 없어서 뉴욕에서 다시 음악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음악가로서 안정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영화음악의 세션 연주자로 활동했었다고 하죠. 로버트 본필리오는 음악학교에서 하모니카만이 아니라 작곡과 플루트도 함께 배웠는데 그의 작곡 스승이었던 현대음악 작곡가 찰스 워리넌 교수는 작곡가로서 평범한 길을 걷기보다 클래식 하모니카로 더 많은 작업을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하모니카가 특별한 악기이고 너는 독보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죠. 스승의 권유를 잘 받아들인 로버트 본필리어의 선택이 이 연주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로버트 본필리어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빌라로보스의 하모니카 협주곡을 비롯해 하모니카로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한 연주자라는 걸 실감할 수 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로버트 본필리오가 연주하는 Always on my mind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Always on my mind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목소리죠. 윌리 넬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 OST에서 He was a friend of mine 들어보시죠.

영화 브록백 마운틴, 이안 감독의 2005년 작품이죠. 아카데미 감독, 각본, 또 음악상도 수상한 작품. OST에서 He was a friend of mine. 아, friend of mine이죠. 윌리 넬슨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원래 미국 민요인데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였습니다. 윌리 넬슨의 목소리 전해드렸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로라였어요. 1944년 흑백 누아르 영화 로라.

로라의 주제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에롤 가너가 이끄는 에롤 가너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에롤 가너의 곡이죠. 미스티. 이 곡을 레이베이라는 아이슬란드의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정규 씨, 지난주에 춘천에 잠시 들러 휴가를 보내면서 그곳 아주 오래된 레코드점에 들렸는데 세상의 모든 음악 앨범을 추천해 주셔서 1집을 구입해서 독일로 잘 가져왔습니다. 음반 보니 아주 반가웠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것도 가장 오래된 1집을 네. 지금은 찾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리고 CHMANST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시사 라디오 듣다가 다시 왔습니다. 유튜브로만 듣다 다시 생방송으로 청취하니 좋군요 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지난 방송들 많이 보시다가 오늘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151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재즈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가 5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추모하며 그의 음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정하셨네요. 네, 좀 어쩌다 보니 늦게 전해드리는 추모의 신청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네, 소니 롤린스의 테너 색소폰, 토미 플라나간의 피아노, 더크 워킨스의 베이스, 막스 로치의 드럼 연주인데요. 세인트 토마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잉글랜드 민요인데요. 어렸을 적 소니 롤린스의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선율을 소니 롤린스가 1957년에 연주해서 발표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문스트럭, 노먼 듀이슨 감독, 쉐어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였죠.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는데 쉐어는 사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1987년 영화 문스트럭 OST에서 무세타의 왈츠 전해드렸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이막에 흐르는 소프라노의 아리아죠. 무세타의 왈츠를 닉 하이만의 편곡 그리고 모코프만의 알토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브리나 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라디오 들어왔지만 처음 글을 보내요. 호주에서 유학 중인 여고생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서 지내니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이 라디오를 듣던 시간이 그리워요. 엄마가 특히 좋아했어요. 일하면서 듣는 게 힐링이라고 했죠. 이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The Girl from Ipanema 또 신청해 주셨네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요 라고 하셨어요. 신청곡 꼭 준비해서 조만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마음 먼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지안니스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미오 바비노 까로 전해드리죠. 이 곡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 레오네 마지에라가 지휘하는 이탈리아 국영방송이죠. 라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벤자민 고다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31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쿠아지 안단테였습니다. 클로이 한슬립의 바이올린, 컥 트레버가 지휘한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자니스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 레오네 마지에라가 지휘한 라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5399번 쓰시는 분,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시면서 멀리 건물에 걸린 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찍으신 사진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잠시 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린 씨, 남편이 생명 위독하다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다시 사랑하고 다섯 아이들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자며 굳게 약속하는 이 순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가슴 많이 쓸어내리셨겠어요. 김태린 씨,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빨리 남편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마 데 아몰 비바라는 곡입니다. 쿠바의 호세 마리아 비티에 작곡가 그의 곡인데요.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작곡가들의 곡들을 모아서 노래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베네수엘라의 포크 가수 세실리아 토드가 노래합니다.

뉴욕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유람선을 타고 허드슨 강을 지납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어디서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쪽을 한 번쯤은 바라보게 되죠. 가장 먼저 거대한 여신상의 규모에 놀라고 그것이 원래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고 거대한 왕관과 여신이 오른손에 든 횃불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입니다. 바로 그 오른발을 주목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이라는 그림책을 쓴 작가 데이브 에거스는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언론인이자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을 만큼 신뢰받는 작가입니다. 어느 날 뉴욕에 온 그는 배를 타고 뉴욕항을 지나다가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이 살짝 들려있는 걸 봤다고 하죠. 어디론가 가려는 듯 발걸음을 떼고 있는 여신상이 그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여신상은 일반적으로 서 있는 동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작가는 왜 지금껏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됐고 그것이 책의 출발점이었다고 하죠. 데이브 에거스는 자유의 여신상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는 걸 그때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조각품이어서 인상 깊은 것이 아니라 뉴욕항의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움직이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동상은 의미가 있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의 도시 뉴욕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그저 항구에서 횃불을 들고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작가를 뭉클하게 했다고 하죠. 이 여신상은 이제 막 도착하려는 사람들을 환대하려고 그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였다는 걸 데이브 에거스의 그림책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란 횃불을 들고 서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태도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한 권의 그림책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뻣뻣하게 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야 얻을 수 있겠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마음에 새겨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 1492 콜럼버스 OST에서 테마곡 Conquest of Paradise 였습니다.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오늘 끝곡도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이칸 OST에서 클라나드의 곡인데요. I will find you 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 OST에서 아일랜드의 가족 그룹 클라나드의 곡 I Will Find You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8일 독일의 본 대학 강당에서 펼쳐진 2026 독일 음악 콩쿨 결선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이오샤 크렘슬러가 연주하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콘스탄틴 하이제가 연주하는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독일 음악 콩쿨은 독일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국 규모의 클래식 음악 경연 대회입니다. 이 독일 음악 콩쿨에서 수상하면 음악가들이 여러 무대에서 연주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또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젊은 연주자들에게는 전문 연주자로 데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올해는 독일의 클라리네티스트 요샤 크렘슬러 그리고 첼리스트 콘스탄틴 하이제가 공동 우승을 했습니다. 먼저 이번 결선 무대 가운데 요샤 크렘슬러의 클라리넷 연주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연주를 맡은 요샤 크렘슬러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두각을 보인 연주자인데요. 지난 2023년에 독일 클라리넷 협회 콩쿠르에서 우승한 데 이어서 2024년에는 베르너 피르히너 상을 받았고 올해 독일 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독일 연방 청소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을 했고 또 융해 도이치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단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독일 음악 콩쿠르 결선에서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연주하는데요. 연주 들어보시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622,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론도를 요샤 크렘슬러의 클라리넷 연주 그리고 롤란트 클루티히가 지휘하는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A장조 쾌헬 622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요샤 크렘슬러의 클라리넷, 롤란트 클루티히가 지휘하는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독일의 본 대학 강당에서 펼쳐진 2026 독일 음악 콩쿨 결선 실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결선 무대에는 작년 2025년에 독일 음악 콩쿨 장학생으로 선정됐던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슐룸베르거가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는데요. 사라 슐룸베르거는 섬세하고 서정적인 음색, 안정된 기교, 그리고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폭넓은 레파토리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페드로 캄푸자노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연주합니다. 이 곡은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카프리치오소, 4악장 카덴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라 슐룸베르거의 바이올린 연주로 페드로 캄푸자노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들으시겠습니다.

페드로 캄프자노의 독주 바이올린 소나타를 사라 슐룸베르거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지난 3월 28일 독일의 본 대학 강당에서 열린 2026 독일 음악 콩쿨 결선 실황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번 결선 무대 후반부에 이번 대회에서 요샤 크렘슬러와 공동 우승을 차지한 첼리스트 콘스탄틴 하이제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을 선보이는데요. 2001년 프랑크푸르트 태생의 콘스탄틴 하이제는 2022년에 퀸 엘자베스 국제 콩쿨 당시 최연소로 준결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카라엔 아카데미 단원으로도 활동 중이고 또 슐레스비 홀슈타인 페스티벌을 비롯한 여러 음악 축제 무대에도 초청돼서 실내악 연주를 선보였습니다. 자, 그럼 콘스탄틴 하이제의 첼로 연주로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마논 트로포,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들으시겠습니다. 롤란드 클루티히가 지휘하는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안토닌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비단조 작품 번호 104 전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첼로 연주의 콘스탄틴 하이제 그리고 롤란트 클루티히가 지휘하는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늘 FM 실황음악에서는 지난 3월 28일 독일의 본 대학 강당에서 펼쳐진 2026 독일 음악 콩쿨 결선 실황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오케스트라 연주를 맡은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음반 중에서 들으시겠습니다. 베토벤의 코리올란 서곡 작품 번호 62를 슈테판 블루니에가 지휘한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베토벤 코리올란 서곡 작품 번호 62를 오늘 끝곡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슈테판 블루니에가 지휘한 본 베토벤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늘도 FM 실황음악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 가공 배창복입니다. 기분 좋게 식사를 하며 즐거운 이야기가 오가는 도중 나름 분위기에 취해서 상대방에게 농담의

말을 건네는데 상대방의 표정이 변하는 게 느껴지더니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툭 터져나온 말을 주워 담기 위한 적당한 말을 생각해내보려고 하지만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는 사이 화제가 바뀌고 이런저런 이야기로 다시 남은 시간이 채워집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잘못 뱉어놓고 나온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돕니다. 미안하다고 바로 얘기할 걸. 말은 매듭인 것 같습니다. 방금 묶은 매듭은 금세 풀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난 매듭은 매듭 사이에 빈 공간이 점점 줄어들어서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말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다운 가구 오늘 준비한 첫 곡은 박찬석 시곡 완춘입니다. 테너 신영주의 노래입니다.

정하춘 씨 박수정 곡 누나의 댕기 소프라노 김혜란의 노래였습니다. 그 전에 감상하셨던 곡은 박찬석 씨 곡 완춘이었는데요. 테너 신영조의 노래였습니다. 김치경 씨 신규복 곡 그리움은 또 하나의 별꽃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들으시겠고요. 이어서 이소연 씨 이재석 곡 소금꽃 이야기 메조소프라노 서윤진의 노래로 감상하시죠.

김치경 씨 신기복곡 그리움은 또 하나의 별꽃, 바리톤 송기창의 노래로 들으셨고요. 이소연 씨 이재석 곡 소금꽃 이야기, 메조 소프라노 서윤진의 노래로 함께 하셨습니다. 박화목 씨 윤용하곡 보리밭 오늘 끝.

박화목 씨, 윤용하고 보리밭 한국 남성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정다운 가곡 마칩니다. 배창복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그녀는 한 출판사의 해외 문학 담당 편집자다. 그런데 한동안 연기 학원을 다녔다고 한다. 연기자로 전업하거나 연기에 관한 책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 출판사에선 유튜브 채널도 하는데 그녀는 거기에도 출연한다. 그런데 초기 영상을 보니 자신의 어깨가 유난히 올라가 있었다. 말의 뉘앙스와 표정도 매번 똑같았다. 안 되겠다. 좀 더 성의 있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연기 학원을 등록했다고 한다.

때론 쓸모없음이 쓸모를 바치는 튼튼한 밑받침이 되기도 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쇼팽의 왈츠 2번 A플랫 장조 작품 30세 1 페터 야블론스키의 피아노였습니다. 화요일 밤 당신의 방과 음악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 열려 있습니다. 1144번 늦은 밤 당밤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당밤의 음악들은 무겁지 않으면서도 클래식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곡들로 구성되어 있어 더욱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익숙하고 좋아하는 곡들이 흘러나올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좋은 음악으로 밤을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앞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희 당신의 방과 음악은 클래식 을 중심으로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음악들 그리고 영화음악, 추억의 음악, 재즈 다양한 레퍼토리를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이현복 씨, 이곳은 언제나 평안한 시간이 흐르네요. 자연과 음악의 옹달샘 같은 오늘도 고유한 행복을 담아갑니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박월수 씨께서는 오늘 스페인 산티아고 오세레브레이레에 도착했습니다. 순례길 160km 남았습니다. 자연경관에 놀라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놀랍습니다. 애청자로 늘 듣고 있다가 숙소로 들어가서 라디오를 켜면 이 시간이네요. 수잠에 자축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자매분 두 분이 산티아고 길을 걷고 계시군요. 오세레브레이로 이곳은 스페인 갈리시아에 있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이 갈리시아로 들어서는 전환점입니다. 해발은 약 1300m에 위치한 마을이고요. 이곳은 또 이 성체 기적 전설로 유명한 산타마리아 성장이 있고 전통 가옥이죠. 파요사 그리고 이것을 알베르게 숙소로 운영하고 있어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160km면은 정말 많이 걸어오신 겁니다. 지난번에도 순례길 걸으면서 알베르기에서 당밤 듣는 분들 계셨는데 일상에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도 또 궁금해집니다. 혹 듣고 계시면 기별 한번 남겨주시고요. 우리 향수 자매 두 분 160km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무리하시고 또 신청곡도 하나 남겨주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시판을 통해서 이병훈 씨, 안녕하세요 상엽 DJ님, 당밤 애청자입니다. 고3 음대 입시생 시절 대학 입시 실기시험 며칠 놔두고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처음 들었던 당신의 방과 음악 시그널 음악이 저의 마음을 녹이던 시절이 생각나고 그때 저와 함께했던 젊으셨던 아버지가 문득 떠오르네요.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약한 모습 보이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그때 그 힘들고 추웠던 겨울 아버지 차에서 들었던 음악을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라흐마니노프의 음악 신청하셨습니다. 이 기억 속에서는 아버지는 참 늘 젊은데 오랜만에 만나면 나이 들어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마음이 참 형언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오곤 하는데요. 그래도 뭐 좀 자주 뵙고 자주 연락드리는 것밖에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떠올리면서 라흐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추 작품 27 중에서 3악장 아다치오 사이먼 레트리지 위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병훈 씨의 신청곡 라마니노프의 교향곡 2번 2단추 작품 27 중에서 3악장 아다시오 사이먼 레트리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3810번 야심한 밤에 당밤의 선곡은 생태계 교란 듣고 싶었던 좋은 곡들이 많아서 참자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또 벌떡 일어나 앉게 하네요. 잠은 다 잤네요. 어제의 피로로 오늘 음악을 제대로 못 들었더니 아주 스펀지에 물씀이 듯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 마른 스펀지의 상태가 종종 필요합니다. 이 결핍이 인간을 자라게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성장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음악 많이 흡수하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전해드릴 음악은 19세기 독일 바이올리니스트 겸 작곡가 페르나르트 칼 트리벨의 음악입니다. 줄여서 비 트리벨로 표기하고 있는데요. 첼로와 피아노를 위해 작곡한 실력 소품 아인 알븐블라트 작품 5입니다. 소품짐을 뜻하는 독일어가 알븐블라트죠. 한스 마이어의 첼로, 잉에자우의 피아노입니다.

19세기 러시아 첼리스트 겸 작곡가 칼 다비도프의 무언가 작품 23, 지안 왕의 첼로, 웨란 쥐어쇼의 기타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려드린 음악, 비 트리벨의 I'm Album Blatt 작품 5였습니다. 한스 마이어의 첼로, 잉에자워의 피아노였습니다. 19세기에서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8세기 프랑스의 나폴레옹 시대에 활동했던 하피스트 겸 작곡가 장 프랑스와 나데르만과 플룻 연주자 장 루이 뚤루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플룻과 하프를 위한 녹턴, 1악장 라르게토, 2악장 티롤풍의 춤곡, 3악장 작은 론도 전악장입니다. 캐트린 미스첼의 하프, 빌립 피에롤로의 플룻 연주입니다.

장 프랑스와 나데르만과 장 루이 뚜루의 음악, 플루트과 하프를 위한 녹턴 1악장부터 3악장 전악장이었습니다. 꼈뜨린 미셸의 하프, 필립 베를로의 플루트 연주였습니다. 이어지는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철학자인 강용수의 마흔에 읽는 슈펜하우어의 한 페이지입니다.

학창 시절에 거의 매일 한 철학자의 책을 끼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전공이 철학도 아닌데도 그랬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곧잘 말했었습니다. 이 철학자가 대중들한텐 그저 너무 어려운 내용의 책을 쓴 염세주의 철학자로만 알려졌는데 절대 아니다. 책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야말로 진짜로 삶을 사랑한 철학자였다. 그러면서 잘못 알려진 게 너무 안타깝다고, 글재주가 있으면 그를 변론하는 책이라도 쓰고 싶다고 자주 말했었죠.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철학자가 새삼 인기입니다. 그의 철학을 다룬 책들도 또 인기입니다. 그러니 친구의 선견지명이 새삼 되새겨집니다. 지금은 철학책과 거리가 멀게 지내는 친구에게 거꾸로 그 철학자의 책을 추천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한 페이지를 발췌해서 읽어봅니다. 40대를 잘 견디고 넘기라는

행복을 위해 우리도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쇼펜하우어에게 마흔은 견디기 힘든 고통을 인내하면서 넘어야 할 인생의 위기이자 전환점이었다. 그가 40대에 포기했다면 명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는 풍부한 경험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필요하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의 조건이 최소 40년이다. 마흔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찰을 거듭해야 한다. 마흔부터는 쾌락의 양을 늘려나가기보다는 고통을 줄여나가는 방법이 더 현명해 보인다. 쇼펜하우어는 40대를 견디고 나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마흔의 쇼펜하우어가 앞으로 누릴 행복을 전혀 예감하지 못했듯이 우리도 미래를 속단해서는 안 된다. 인생은 우리가 영원히 고찰해야 하는 대상이다.

밤의 한 페이지 오늘은 아르투 쇼펜하우어의 철학을 쉽게 풀어쓴 철학자 강용수의 책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함께 들으신 음악 조지 윈스턴의 피스였습니다. 3397번 안녕하세요. 오늘 잠이 안 와서 이 시간에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계속 들으러 올게요. 고생하세요. 신청곡 리처드 막스의 One More Time.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우연히 프로그램을 잘못 알게 되셨군요. 괜찮습니다. 저희 5배송 신청곡도 절대 놓치지 않는 매우 집요한 프로그램 바로 당신의 밤과 음악입니다. One More Time은 아니지만 리처드 막스의 음악입니다. The Last Words You Said. 사라 브라이트만과 리처드 막스가 함께 부릅니다.

밴드 딥퍼플 출신의 존 로드의 음악이었죠. 2010년도 To Notice Such a Things 앨범 중에서 As I Walk Out One Evening 보내드렸습니다. 존 로드의 피아노.

클럽 런데리 주의하는 로열 리버풀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이번에는 차이콥스키입니다. 교향곡 6번 비단추 작품 74 비창 중에서 4악장입니다. 아다지오 라멘토소 파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단조 작품 74 비창 중에서 4악장 아다지오 라멘토소 바실리 페트렌코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오페라 음악 두 곡을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코른골트의 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에 내게 남겨진 행복은 주앙이브 디보드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고요. 글루기 오페라 오르페우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멜로디 유자왕의 피아노입니다.

블루기 오페라 오르페우와 에우리디체 중에서 멜로디 유자왕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코른골트 오페라 죽음의 도시 중에서 그릭다스미아 페르블립 내게 남겨진 행복은 장이브 디보데의 피아노였습니다. 크루트바일의 로스트 인 더 스타스입니다. 또마 앤코의 피아노 크리스티앙 피에르라 마르카의 첼로 연주입니다.

뮤지컬 The Toast of New Orleans의 음악, Be My Love, 니콜라스 브로즈키의 음악이었습니다. 키스 쥬아렛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전에 들으신 곡, 크루트바일의 Lost in the Stars, 토마 앤코의 피아노, 크리스티안 피엘라 마르카의 첼로였습니다. 핸드폰 뒷번호 2006번. 안녕하세요, 협디님. 이제 당밤 골수팬으로 세 번째 신청곡은 제일 애정하는 마음의 고향 안달루시아로 가볼까 합니다. 정열의 플라멩코와 스페니쉬 기타, 미식이 넘치는 진정한 스페인의 심장 안달루시아를 느낄 수 있는 곡 전해주십시오. 기왕이면 생동감 있는 라이브 버전으로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문득 안달루시아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있었던 작년 11월이 기억납니다. 음악 준비했습니다. 쿠바 출신의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에르네스토 레쿠오나의 말라게냐, 1969년도 런던 팔라디움 실황 레코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겸 기타리스트 호세 펠리시아노의 연주입니다.

챗 베이커의 트럼펫 연주로 텐덜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끝곡은 피아니스트 선유의 권이 연주하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썰번호 541입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셀번호 541, 선우 예고원의 피아노 연주로 끝곡 보내드렸습니다. 화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KBS 교향악단이 6월 정기연주회 무대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그리고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우승자인 피아니스트 브루스 리우와 만납니다. 오는 6월 17일 저녁 8시 KBS 교향악단은 제820줄의 정기연주회에서 안드레스 오로스코 에스트라다 지휘로 베토벤 에그먼트 소곡과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5번과 함께 브루스 리우의 피아노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제1번을 공연합니다. KBS 클래식 FM은 오는 17일 저녁 8시부터 롯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이 연주회를 전국에 중계방송합니다. KBS 교향악단 정기 연주회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19세기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영국 사람들은 터시 머시라 불리는 작은 꽃다발을 만들어서 서로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에는 저마다의 꽃말이 담겨 있었고, 꽃다발을 받은 이는 보낸 이의 진심을 읽어내기 위해 꽃의 종류와 배열을 유심히 살펴봐야 했죠. 격식과 예절이 엄격해서 감정을 쉽게 드러낼 수 없었던 시대, 이 터시 머시는 말 대신 마음을 전하는 꽃으로 쓴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터시버시.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이 감정의 숨통을 틔우는 방법이었던 셈이죠. 말 대신 꽃으로 전하던 그 작지만 소중한 자유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터시머시에서 희망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엄격한 규범과 제약이 있더라도 사람은 끝내 마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낸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빅토리아 시대 터시머시가 지금은 이모티콘으로 바뀐 듯합니다. 꽃이 이모티콘으로 바뀌었을 뿐 감정을 전하는 일에 우린 언제나 진심이구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소리에선 안 되는 것 또한 감정 전달이겠죠. 마음이 무사히 도착했는지 확인하는 일까지도요.

20세기 프랑스의 여성 작곡가죠. 마르그리트 모노의 샹송으로 6월 9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비에 문 열었습니다. 명가수 에디트 피아프와의 협업으로 주옥 같은 노래들을 탄생시켰는데 이 곡 또한 에디트 피아프가 노랫말을 썼습니다. L'hymne à l'amour, 사랑의 찬가. 에디트 피아프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난 연인 마르셀 사르당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명곡이죠. 그대가 원한다면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비록 모든 사람이 비웃는다 해도 오직 당신만을. 그대만 날 사랑한다면 영원에라도 따라가리. 캐나다 출신의 샹송 가수 클라크 주니악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이 곡은 하트 이모티콘 한 100개와 함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 첫 곡이었습니다. 뭐 오늘도 톡 이래저래 많이 보내셨을 텐데 어떤 이모티콘 많이 쓰셨는지요. 1469 쓰시는 분께서 이 오늘 오프닝 들으시고 한 명은 즐겁고 한 명은 답답한 요즘 세상이라고. 그쵸? 가끔은 잘 그 심중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 문자와 톡이라는 게, 그죠? 얼굴을 보고 직접 말을 해야 10분 가슴 깊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참 요즘은 그 전화 통화하는 것도 불편해 하는 사람들 많은 또 요즘 세상이잖아요. 백경원님께서 오랜만에 본방 출석하신다면서 작은 꽃다발 받은 느낌이라고 오늘 오프닝 소감을 적어주셨네요. 1545 쓰시는 분,

터스임옷이 생각납니다 하시면서 다할리아 꽃말을 적어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당신의 사랑이 날 행복하게 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알게 돼서 기쁩니다. 당신의 친절에 감사해요. 이런 예쁜 꽃말을 가졌군요. 다할리아. 저는 저랑 1545님 우리 쓰시는 분하고 저랑 뭔가 약간 오늘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는 꽃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 꽃을 전해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노날 함께하고 싶어서 은방울꽃이더라고요. 은방울꽃 한 다발과 함께 다음 곡 이어집니다. 르네상스 시대 16세기 이탈리아 세속 성악곡 마드리갈입니다. 기빠사 베르스타 스트라다 이 길을 지나가는 사람 누구인가 이 발코니 아래에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얼굴을 보여달라고 호소하는 전형적인 세레나데입니다. 더 킹스 싱어즈의 하모니로 들어보시죠.

대국의 르네상스 시대 마드리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클라우디오 몬테베르디의 작품이었어요. 뭐 그는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대 과도기에 활동한 작곡가지만 이 노래만큼은 르네상스 시대의 느낌이 물씬 묻어납니다. 다미젤라 뚜따벨라, 아름다운 아가씨였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걸리게 만든 그녀에게 포도주를 따라달라고 청하는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였습니다. 메조소프라노 까를로 비스톨리와 카운트 테너 휴 커팅의 하모니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들으신 이탈리아 마드리갈은 이 길을 지나나가는 사람 누구인가? The King's Singers가 불렀습니다. 제가 아까 이 두 번째 곡 마드리갈 전해드리면서 은방울꽃 한다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그 한다발, 꽃 한다발과 함께 보내드리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영선님께서 틀림없이 행복해진다. 노날과 함께 있으면. 김은희님도 틀림없이 반드시 노날 행복 보장제도. 어떻게 이런 말들을 이렇게 잘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엄지척입니다, 진짜. 아, 오랜만에 이 곡 듣겠네요. 19세기 체코 작곡가 안토니 드볼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2악장 라르고 선율의 가사를 붙인 이 드볼작의 제자 윌리엄 피셔가 노랫말을 썼죠. Going home, 꿈속의 고향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드볼작이 미국 체류할 때 그 향수병에 걸린 시절 그때 이 교향곡을 만들었는데 아마 제자가 그 마음을 헤아려서 이런 가사를 붙인 게 아니었을까. 번안한 가사는 이렇죠. 꿈속에 그려라 그리운 고향, 밤마다 그리는 그리운 고향, 내 마음 붙일 곳 어둠에녀. 테너 스튜어트 버러우스,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하모니가 함께합니다.

안토니 드볼작의 교향곡 신세계로부터 2악장 라르고 선유라 고향을 그리는 가사를 붙인 노래였습니다. Going Home 테너 스튜어트 버러즈와 암브로시안 싱어지가 함께 불렀습니다. 이정민님의 사연에는 오늘 우리 오프닝에서 이모티콘 얘기를 했는데 웃음 한박 이모티콘을 마구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일하면서 청취 중이었는데 노래 가사가 곰 세 마리로 들리는 겁니다. 곰 세 마리 하길래 뭐지? 싶어서 선곡표를 열어봤더니 프리츠 웨데의 로제마리였다고. 이게 지금 프리츠 웨데가 독일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로 표현하자면 로즈마리이겠지만 독어식 발음으로 하면은 로제마리가 되죠. 그 제가 그렇게 들릴만 한데요, 이정민님. 아, 다음부터 이 노래 들으면 곰 세 마리가 생각날 것 같아서 웃음이 절로 지어질 것 같습니다. 가끔씩 듣는 청취자라고 신고해 주신 1217 쓰시는 분, 그리고 저녁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가끔씩 오는 청취자 역시 서현숙님 반갑습니다. 장은주님 노란 달맞이꽃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꽃말을 찾아보니까 기다림, 소원이라는데요. 이쁜 꽃사진 고맙습니다. KBS 클래식 FM 노래의 날개 위에 함께하고 계세요.

캐나다의 음유 시인 레너드 코엔의 할렐루야였습니다. 아,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돼가네요. 2016년 가을? 초겨울? 그쯤. 네, 우리 곁을 떠나왔으니까요. 이 할렐루야, 1984년 발표된 꽤 오래된 노래입니다. 당시에는 솔직히 그렇게 주목을 받진 못한 작품인데 이 후배들이 이 노래의 진가를 알아보고 커버곡을 발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게 된 명곡이죠. 이 수많은 커버곡들 중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역시 캐나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루퍼스 웨인라이트의 음성으로 오늘 함께했습니다. 이번엔 조아킨 로스니 오페라 라 체네렌톨라, 센데렐라의 이탈리아어 버전이죠. 그 중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는 센데렐라, 그러니까 안젤리나의 아리아입니다. 슬픔과 눈물 속에 자라나 더 이상 슬픔은 없고, 나기 알라 바노 논 삐우 메스타. 개부와 두 의붓언니들을 용서하면서, 아, 역시 대인배예요. 그죠? 과거의 불행이 오늘의 행복으로 보상됐다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먼저 소프라노 체첼리아 바르톨리,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벨칸토 오페라 다운 게다가 또 이게 마지막을 장식하는 아리아잖아요. 아무나 부를 수 없는 노래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조아키노 로시니의 라 체네렌톨라 센데렐라 중에서 슬픔과 눈물 속에 자라나 더 이상 슬픔은 없고 센데렐라의 노래 역시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였죠. 리카르도 샤이가 지휘하는 볼로냐 시립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였습니다. 이 또 조아키노 로시니는 진짜 실용, 찐 실용주의자였다고 해요. 근데 이 센데렐라 얘기가 동화잖아요. 페로의 프랑스 동화인데 그래서 세 가지를 바꾼 게 있죠, 내용에서. 요정의 데모, 마법을 부리는 요정의 데모를 철학자로, 계모를 의붓아버지로. 이게 가장 실용주의적인 것 같아요. 유리구두를 유리팔찌로. 어린 마음에도 유리구두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저게 제대로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름다운 카탈루냐 민요로 분위기 좀 바꿔볼게요. 엘 마리네르, 항해자입니다. 바닷가에서 술을 놓던 아가씨가 배를 타고 가던 왕자와 사랑에 빠져 함께 떠난다는 낭만적인 뱃노래입니다. 카탈루냐에 뿌리를 둔 아티스트죠. 아리안나 사발의 하프와 음성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민요 두 곡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시칠리아 노래였어요. 씨, 마리따우 로사, 로사는 결혼했네. 아유, 가사가 아주 재밌습니다. 로사, 사리다, 내 친구들은 다 결혼했는데 제일 이쁜 나만 결혼을 못했다고 한탄하는 재미난 가사의 노래였어요.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민요 까탈루냐 노래였죠. 항해자. 공숙경님 말씀대로 정말 아리안나 사발은 미성의 소유자입니다. 하프 연주 역시 아리안나 사발이었습니다. 클래식 천일야 바로 이어집니다.

카를 첼러의 오페레타 세장수는 독일 라인강 유역의 라인 팔츠를 배경으로 오스트리아 티롤이 고향인 세장수 아담과 우체국에서 일하는 그의 약혼녀 크리스텔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여기에 바람둥이 선재후와 이 남편의 바람길을 잠재우기 위해 시골 처녀로 위장한 선재후비 마리가 등장해서 사랑의 질투와 화해를 밝고 경쾌하게 풀어나가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뭐 전형적인 빈 오페레타 양식의 작품이죠. 1891년 1월 10일 빈에서 초연됐으니까 19세기 말 작품인데요. 당시 유럽은 17세기와 18세기부터 이어져 온 새 사육과 애완조류 문화가 여전히 사랑받고 있었고요. 한편으로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그 빅토리아 시대 특유의 꽃말로 마음을 전하는 풍습도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3막에 아담과 시골 처녀로 위장한 선재후비가 주고받는 대사에 바로 이런 꽃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담이 장미를 선물한 선재후비에게 이렇게 말하죠. 티롤에서 장미를 주고받는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티롤에서 장미를 주는 건 장미만 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도 함께 주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어요? 그렇다면 말해봐요, 내 사랑. 그렇다면 날 위로해줘요. 장미와 함께 당신도 내게 줘요. 시골 처녀로 위장한 선재후비가 대답합니다. 티롤에서 장미를 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기선 그 관습이 그대로 통하진 않을 거예요. 우린 지금 티롤이 아니라 라인 강가에 있으니까요. 아담은 선재후비 태도에서 희망을 읽는데요. 이 아가씨의 눈길 속에서 새로운 사랑의 행복이 날 향해 손짓하는 것만 같군. 그래요. 장미는 제 것이죠. 하지만 장미만은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그러나 선재후비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기대를 품는 아담과 달리 선재후비는 완전한 수락이 아니라 한계 있는 호의임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제가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 장미를 돌려받진 않겠어요. 그래요. 장미는 당신 거예요. 하지만 장미만, 장미까지만.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뿐이에요. 선재후비의 한계 있는 호의와 약혼녀를 사랑하는 아담의 수상쩍은 대사가 나오는 배경에는 선재후와 아담의 약혼녀 크리스텔 사이가 수상하다는 서로의 오해가 깔려있죠. 이렇게 각자의 오해가 엇갈린 가운데 선재후비와 아담이 부르는 이중창, 티롤에서 장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입니다.

카르첼로의 오페레타 세장수에 나오는 이중창, 티롤에서 장미를 주고받는다는 것은 소프라노 멜라니 할라데이와 테너 미하엘 로이더의 하모니, 우베 타이머가 지휘하는 빈 오페라 보울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끝곡 또한 카르첼로의 작품입니다. 추억의 20년, 테너 아돌프 달라포자의 음성으로 인사드립니다. 내일 4시에 뵙죠.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여름엔 꽃송이가 유난히 큰 꽃들이 핍니다. 수국, 모란, 글라디올러스, 백합, 부영꽃. 마치 형상기억 장치가 있는 것처럼 풍성한 꽃을 피우죠. 마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쁨의 기억은 기쁨의 모양으로, 슬픔의 기억은 슬픔의 모양으로 되살아납니다. 애써 습득한 좋은 습관도 잠시 방심하면 원래의 습관으로 돌아가 버리곤 하지요. 그래서 첫 마음, 첫 결심, 첫 습관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맑고 단단한 마음으로 시작한다면 설령 잠시 흔들린다 해도 원래 마음의 모양을 기억하고 맑고 단단한 처음으로 돌아가겠죠. 여름이 피워낸 커다란 꽃처럼 넉넉한 저녁을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6월 9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이사오 사사키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꽃밭의 공주 프린세스 오브 플라워스였고요. 이어드린 곡은 라임 블라썸 라임꽃이라는 곡. 이 곡은 페터 쉰들러의 합시코드와 볼프강 쉰들러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두 형제, 독일 출신의 형제 뮤지션들이죠. 연주 전해드렸습니다. 9472번 쓰시는 분, 언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감정들을 찾아주는 새음 덕분에 고단한 몸을 기댄 퇴근길 버스 안이 온전한 쉼터가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3461번 쓰시는 분, 정말 수국이 이리 예쁘게 피었네요. 오프닝 들으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사진도 네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네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잠시 띄워드리겠습니다. 아주 연보라색 수국이 참 예쁘네요. 그리고 피자 스미스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에잉? 웬 축구공? 이라고 하셨어요. 축구공이 지금 화면에 보이죠? 네, 이제 이틀 남았나요? 6월 11일 북중미 FIFA 월드컵 대회가 개막되는 날이 11일이죠. 그리고 우리 대표팀 첫 경기는 12일 금요일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축구공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축구공은 FIFA 공인구라고 하고요. 이번에 KBS에서 그 월드컵 중계 때 해설위원으로 함께 떠나신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인이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오늘은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중계방송은 KBS로 이영표 해설위원과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자, 그리고 지금 KBS 콩 애플리케이션과 KBS 클래식 FM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로 스트리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새음에 보이는 라디오는 금요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청취자 참여 게시판이 있는데요. 그곳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전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샹송인데요. 제목이 수국 아가씨라는 제목입니다. Mademoiselle Hortensia인데요. 이 곡은 프랑스의 샹송 가수 이베트 지호가 노래했는데요. 1940년대에 발표된 오래전 샹송입니다. 들어보시죠.

샹송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샤를 트렌의 라멜 바다였고요. 영어 버전이 Beyond the Sea로도 많이 기억하시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이베트 지로라는 샹송 가수가 노래한 수국 아가씨 마드모아젤 옥당시아 들으셨습니다. 김소현 씨, 프랑스에도 수국이 있나 봐요. 급정겹네요. 라고 네 샹송 들으시면서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천하님, 유튜브로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세종시에 출장 후 귀가 중에 인사만 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5225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청하신 곡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이해서 군대 생활 시절 추억을 회상하며 생각나는 음악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여러 곡을 신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 곡을 전해드리죠. 성밀 샹송 10만 곡의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바흐의 마태순환 곡 가운데 베이스의 아리아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는 곡을 모티브로 해서 프랑스의 영화음악가 미셸 마니에가 작곡한 영화 전사의 휴식의 테마인데요. 그 테마 멜로디에 가사를 붙여서 프리다 보카라가 노래를 불렀었고요. 오늘은 볼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성밀 샹송 10만 곡의 노래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두 곡 모두 영화 음악이었어요. 방금 들으신 곡은 애니오 모리꼬네의 석양의 갱들 OST에서 테마곡 듀라 테스타 전해드렸습니다. 에다 델 로르소의 스캣송이 함께한 곡이죠. 이 스캣송이 참 좋아서 전 어렸을 때 영화 음악실에서 이거 들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 막 하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지울라 테스타라는 원제의 의미는 고개를 숙여 피하라라는 의미라고 하죠.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과의 콤비 애니오 모리꼬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썽밀 샹송 10만 곡의 노래라는 곡 영화 전사의 휴식의 테마에 가사를 붙여 노래한 프리다 보카라의 노래 제목인데요. 이 곡을 폴 모리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1001번 쓰시는 분, 매일매일 새음 본방 청취 후 새벽 재방까지 듣는 애청자인 아내의 생일 축하를 꼭 해주고 싶어서 사연 보냅니다. 20살에 만나 지금은 어느덧 6학년 1반이 되었네요. 인생 3분의 2의 시간을 나와 함께 해준 사랑하는 아내 나수정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항상 건강하길 바라라고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나수정 씨 네, 생일 축하드리면서 아주 멋진 남편이세요. 그렇죠? 오늘 꼭 해달라고 사연 여러 번 보내주셨는데 신청곡은 담아두었다가 내일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번에는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가운데 2악장 라르고입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의 피아노,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그리고 카를로 마리아 지올리니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C단조 작품 번호 37 가운데 2악장 라르고 들으셨습니다. 아르투로 베네데티 미켈란젤리의 피아노, 카를로 마리아 지올리니가 지휘한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 주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선물, 음반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좋아하시는 LP 선물입니다. 미국과 영국에서 플래티넘 기록을 세운 베스트셀러 음반인데요. 에바 캐시디의 전설적인 앨범 송버드입니다. 1998년 에바 캐시디가 세상을 뜬 뒤에야 처음 발매됐던 송버드는 영국의 BBC 라디오에서 우연히 전파를 탔던 오버 더 레인보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지난 23년 동안 500만 장이 넘게 판매된 놀라운 앨범이죠. Fields of Gold, Autumn Leaves, Songbird 등 주옥 같은 명곡들이 에바 캐시디의 아름다운 노래로 담겨 있습니다. 이 앨범이 이번에 45회전 투명 레드 컬러로 두 장의 LP에 담겨서 1000장 한정판 콜렉터스 에디션으로 발매됐는데요. 이 앨범을 우리 세상의 모든 음악 청취자 다섯 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홈페이지의 선물방에 있는 이벤트 신청 게시판에 신청의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다섯 분은 이번 주 금요일 생방송이 끝난 후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앨범 재킷이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에바 캐시디의 모습, 송버드 앨범, LP 재킷입니다. 이 음반에 수록된 곡 중에 한 곡 전해드리죠. Over the Rainbow, 에바 캐시디입니다.

연주곡으로 시작해서 가사를 갖게 된 곡들이 있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음악 중에 그런 곡들이 있죠. 가사를 가진 곡이었는데 연주곡이 된 사례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경우엔 연주곡을 들으며 노래의 가사가 겹치는 효과도 있어서 훨씬 다양한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오늘 준비한 곡도 그렇습니다. Always on my mind는 1971년에 브렌다 리가 처음 녹음했었고 이듬해인 1972년에 발표됐죠. 그 후로 엘비스 프레슬리를 비롯한 많은 가수가 이 곡을 불렀는데 우리에겐 윌리 넬슨의 노래처럼 기억되고 있습니다. 가사에는 사랑에 대한 후회가 담겨 있죠. 어쩌면 난 내가 할 수 있었던 만큼 시간을 내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이렇게 고백하며 한 번 더 당신을 사랑할 기회를 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모니카 연주자 로버트 본필리오도 이 곡을 연주했는데 하모니카로 듣는 Always on my mind에서는 뭔가 깊은 그리움이 느껴집니다. 같은 멜로디지만 느낌이 다른 건 아마도 들숨과 날숨으로 만드는 하모니카의 연주 방식과도 연관이 있겠죠. 숨결로 만드는 그리움, 저녁 하늘에 번져가는 그리움, 그걸 하모니카만큼 잘 만들어내는 악기가 있을까 싶습니다. 로버트 본필리오는 클래식과 재즈, 팝을 넘나드는 세계적인 크로매틱 하모니카 연주자죠. 하모니카를 독주 악기로 격상시켰고 하모니카를 들고 카네기홀 무대에 올랐던 거장입니다. 로버트 본필리오는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잇는 레가토 표현과 인간의 목소리를 닮은 비브라토로 인상 깊은 연주를 들려주죠. 끊임없는 노력과 뛰어난 연주 실력으로 하모니카의 파가니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가사가 있는 Always on my mind가 상심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면 하모니카 연주로 듣는 Always on my mind에는 언제나 내 마음에 있는 그리움, 앞으로도 영영 그리울 거라는 감정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 저녁과 하모니카는 정말 잘 어울리는 조합이죠. 로버트 본필리오가 연주하는 Always on my mind를 듣기에도 참 좋은 무렵입니다.

로버트 본필리오는 어린 시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모니카를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했던 그는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접을 수 없어서 뉴욕에서 다시 음악을 공부했다고 하는데요. 음악가로서 안정되지 않았던 초기에는 영화음악의 세션 연주자로 활동했었다고 하죠. 로버트 본필리오는 음악학교에서 하모니카만이 아니라 작곡과 플루트도 함께 배웠는데 그의 작곡 스승이었던 현대음악 작곡가 찰스 워리넌 교수는 작곡가로서 평범한 길을 걷기보다 클래식 하모니카로 더 많은 작업을 할 것을 권유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클래식 하모니카가 특별한 악기이고 너는 독보적인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죠. 스승의 권유를 잘 받아들인 로버트 본필리오의 선택이 이 연주 속에서도 은은하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무대에서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로버트 본필리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빌라로보스의 하모니카 협주곡을 비롯해 하모니카로 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일들을 많이 한 연주자라는 걸 실감할 수 있죠. 뮤직 인사이드, 오늘은 로버트 본필리오가 연주하는 Always on my mind에 귀 기울여 봤습니다. 이번에는 Always on my mind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목소리죠. 윌리 넬슨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브로크백 마운틴 OST에서 He was a friend of mine 들어보시죠.

영화 브록백 마운틴, 이안 감독의 2005년 작품이죠. 아카데미 감독, 각본, 또 음악상도 수상한 작품. OST에서 He was a friend of mine. 아, friend of mine이죠. 윌리네슨의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이 곡 원래 미국 민요인데요.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는 노래였습니다. 윌리네슨의 목소리 전해드렸어요.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새벽 1시부터는 매일 재방송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6월 9일 화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4분입니다.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로라였어요. 1944년 흑백 누아르 영화 로라의 주제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은 에롤 가너가 이끄는 에롤 가너 트리오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먼저 들으신 곡은 에롤 가너의 곡이죠. 미스티. 이 곡을 레이베이라는 아이슬란드의 가수의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이정규 씨, 지난주에 춘천에 잠시 들러 휴가를 보내면서 그곳 아주 오래된 레코드점에 들렸는데 세상의 모든 음악 앨범을 추천해 주셔서 1집을 구입해서 독일로 잘 가져왔습니다. 음반 보니 아주 반가웠네요 라고 하셨어요. 아, 그것도 가장 오래된 1집을 네, 지금은 찾기도 참 힘들 것 같은데 말이죠. 네. 그리고 CHMANST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면서 시사 라디오 듣다가 다시 왔습니다. 유튜브로만 듣다 다시 생방송으로 청취하니 좋군요 라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지난 방송들 많이 보시다가 오늘 오랜만에 생방송으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는군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1516번 쓰시는 분께서 문자로 정하신 곡입니다. 재즈 색소포니스트 소니 롤린스가 5월 25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추모하며 그의 음악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이 곡 듣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정하셨네요. 네, 좀 어쩌다 보니 늦게 전해드리는 추모의 신청곡 오늘 전해드립니다. 네, 소니 롤린스의 테너 색소폰, 토미 플라나간의 피아노, 더그 워킨스의 베이스, 막스 로치의 드럼 연주인데요. 세인트 토마스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사실 잉글랜드 민요인데요. 어렸을 적 소니 롤린스의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선율을 소니 롤린스가 1957년에 연주해서 발표했습니다. 세인트 토마스 들어보시죠.

두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영화 문스트럭, 노먼 주이슨 감독, 쉐어와 니콜라스 케이지 주연의 영화였죠. 로맨틱 코미디 영화였는데 쉐어는 사실 이 영화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받았어요. 네, 1987년 영화 문스트럭 OST에서 무세타의 왈츠 전해드렸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 가운데 이막에 흐르는 소프라노의 아리아죠. 무세타의 왈츠를 닉 하이만의 편곡 그리고 모 코프만의 알토 색소폰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사브리나 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라디오 들어왔지만 처음 글을 보내요. 호주에서 유학 중인 여고생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해외에서 지내니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이 라디오를 듣던 시간이 그리워요. 엄마가 특히 좋아했어요. 일하면서 듣는 게 힐링이라고 했죠. 이 곡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The Girl from Ipanema 또 신청해 주셨네요. 엄마, 아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길 바라요 라고 하셨어요. 신청곡 꼭 준비해서 조만간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마음 먼저 전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지안니스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오 미오 바비노 까로 전해드리죠. 이 곡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 레오네 마지에라가 지휘하는 이탈리아 국영방송이죠. 라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벤자민 고다르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G단조 작품 번호 131 가운데 이 악장 아다지오 쿠아지 안단테였습니다. 클로이 한슬립의 바이올린, 커크 트레버가 지휘한 슬로바키아 국립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푸치니의 오페라 자니스키키 가운데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 레오네 마지에라가 지휘한 라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5399번 쓰시는 분, 지는 노을의 아름다움입니다 하시면서 멀리 건물에 걸린 노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찍으신 사진 같아요. 보이는 라디오 화면에 잠시 띄워두겠습니다. 그리고 김태린 씨, 남편이 생명 위독하다 이제 의식이 돌아왔어요. 다시 사랑하고 다섯 아이들 끝까지 사랑으로 지켜주자며 굳게 약속하는 이 순간 함께 듣고 싶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가슴 많이 쓸어내리셨겠어요. 김태린 씨,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빨리 남편분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야마 데 아몰 비바라는 곡입니다. 쿠바의 호세 마리아 비띠에 작곡가 그의 곡인데요. 살아있는 사랑의 불꽃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작곡가들의 곡들을 모아서 노래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요. 베네수엘라의 포크 가수 세실리아 토드가 노래합니다.

뉴욕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유람선을 타고 허드슨 강을 지납니다. 그렇지 않다 해도 어디서든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쪽을 한 번쯤은 바라보게 되죠. 가장 먼저 거대한 여신상의 규모에 놀라고 그것이 원래 프랑스가 선물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기억하고 거대한 왕관과 여신이 오른손에 든 횃불에 주목합니다. 그런데 어지간해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입니다. 바로 그 오른발을 주목한 그림책이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이라는 그림책을 쓴 작가 데이브 에거스는 시카고에서 활동하던 언론인이자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을 만큼 신뢰받는 작가입니다. 어느 날 뉴욕에 온 그는 배를 타고 뉴욕항을 지나다가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이 살짝 들려있는 걸 봤다고 하죠. 어디론가 가려는 듯 발걸음을 떼고 있는 여신상이 그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여신상은 일반적으로 서 있는 동상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죠. 작가는 왜 지금껏 이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품게 됐고 그것이 책의 출발점이었다고 하죠. 데이브 에거스는 자유의 여신상이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는 걸 그때야 실감했다고 합니다. 거대한 조각품이어서 인상 깊은 것이 아니라 뉴욕항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앞으로 움직이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동상은 의미가 있었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의 도시 뉴욕에 세워진 자유의 여신상은 그저 항구에서 횃불을 들고 새로 도착하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존재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작가를 뭉클하게 했다고 하죠. 이 여신상은 이제 막 도착하려는 사람들을 환대하려고 그 사람들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였다는 걸 데이브 에거스의 그림책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유란 횃불을 들고 서 있으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태도로만 이루어진다는 걸 한 권의 그림책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세상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은 뻣뻣하게 서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야 얻을 수 있겠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들은 그 방향으로 걸어가야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도 다시 마음에 새겨보는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에 쉼표 하나, 미국 뉴욕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의 오른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린 곡은 영화 1492 콜럼버스 OST에서 테마곡 Conquest of Paradise 였습니다. 반젤리스의 오리지널 스코어였습니다. 이제 오늘 끝곡인데요. 오늘 끝곡도 영화 음악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이칸 OST에서 클라나드의 곡인데요. I will find you 입니다.

영화 라스트 모히칸 OST에서 아일랜드의 가족 그룹 클라나드의 곡 I Will Find You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기술 김학석,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명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명반 매주 화요일 중심 시간대에 집중감상곡, 교향곡, 관현악곡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금주의 신보 코너에서 전해드렸죠. 지휘자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말러 교향곡 6번 전해드렸는데요. 너무도 좋은 그런 연주가 많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아쉬워서 오늘은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C단조, 역시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 약 75분간에 걸쳐서 전악장 전해드립니다. 명인주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 D단조, 바흐 작품 번호 913,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토카타 디단초 바흐작 분모노 913 프란체스코 트리스타노의 피아노 연주 오늘 명연주 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집중감상곡 예고해드린 대로 대곡 준비했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디단초 클라우스 텐슈테트의 지휘로 전악장 약 75분간에 걸쳐서 전해드립니다. 이 보통 지휘자 가운데 말로리안이 있고 브루크너리안이 있죠. 희한한 것은 두 거장인데도 서로 겹치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브루크너를 전문적으로 지휘하는 연주자가 말로를 지휘하는 경우가 별로 없고 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역시 브루크너의 교향곡과 말로의 교향곡은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클라우스 텐슈테트는 말러리안이면서도 브루크너에 접근했던 몇 안 되는 지휘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8번 교향곡 1982년 레코딩에서 브루크너 교향곡 8번이 갖고 있는 매력을 정말 100% 전해주고 있습니다. 8번 교향곡은 그 브루크너에게 있어서 삶과 죽음의 투쟁 또는 충족되지 않은 희망 인생 경험에서 맛본 불안과 고뇌와 싸움과 또 동화된 것을 다루어야만 했다. 이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브루크너는 이 교향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요 성격 가운데 하나에 제1악장 마지막 부분에 트럼펫과 호원의 죽음의 예고가 있다고 했죠. 이 악장은 죽음의 시간으로 끝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91년 1월 27일에 브루크너가 지휘자인 펠릭스 바인가르트에게 쓴 편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악장은 브루크너가 독일의 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루크너로서는 대작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그런 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C단조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입니다.

안톤 브루크너의 교향곡 8번 C단조, 클라우스 텐슈테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1982년 레코딩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엄청난 규모의 교향곡입니다. 말러를 제외하고라도 뭐 최고의 그런 편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혼 8대, 4대씩 나누어서 한 팀에서는 테너와 베이스의 바그너 튜바도 연주하고요. 이 관악기의 증대함에 따라서 곡은 당연히 충실한 음향 효과를 거두게 되는데 규모의 대형화와 함께 점점 영웅적인 장대한 효과도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의 흐트러짐이나 구성상의 산만함도 없고 대입법을 선적으로 교묘하게 사용한 그야말로 훌륭한 입체성, 주제 다룸에 의해서 고려된 통일성이 있습니다. 정말 명작 중에 명작이죠.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서 루이지 보케리니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C단조, 원래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2의 1번입니다. 에밀리오 모레뇨의 바이올린, 아론 차피코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원곡도 좋지만 편곡도 상당히 잘 됐습니다. 루이지 보케리니의 바이올린과 합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C단조, 원래 현악사중주 작품번호 2의 1 편곡한 버전이었습니다. 에밀리오 모레뇨의 바이올린, 아론 차피코의 합시코드 연주였습니다. 명언지 명언반 오늘 마지막 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FM 방송 클래식 FM입니다. KBS 1FM 방송은 FM 93.1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잠시 후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제1FM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악의 향기 아나운서 정지원입니다. 학창시절에 늘 혼자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한 친구가 그 친구와 함께 우산을 쓰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김밥도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른이 돼서 다시 만났는데 친구가 그때 고마웠다는 말을 전했고 다른 친구는 별거 아니었다며 쑥스러워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진짜 별거 아닌 걸로도 사라진다고 말이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던 작은 선의가 누군가의 마음을 번쩍 일으켜 세우기도 합니다. 박미경의 해금 연주로 이어갈게요. Thank you.

여성 4인조 국악 앙상블 아라연의 연주로 기적 함께 들으셨고요. 먼저 보내드린 곡 제목은 Thank you. 박미경의 해금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마음은 생각보다 큰 힘이 되곤 하죠.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위로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하니까요.

시골집 적막하여 사람 왕래는 전혀 없고 뜨락 있기에 가랑비만 자욱이 내리는데 몹시도 고마워라 친구가 술 갖고 찾아와 조용히 담소 나누며 좋은 흥치 토로함이 조선시대 서거정의 시 동년 김경손과 노한석이 찾아오다 였습니다. 깊은 산골 시골집엔 사람들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라도 내릴 때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동갑내기 친구들이 술을 들고 찾아온 겁니다. 모처럼 마음껏 얘기를 나누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죠. 반가운 만큼 고마움이 컸던 서거정은 그 한때를 시로 지어 남긴 겁니다. 이상규가 작곡한 계량대금 독주곡 1번 청매 어경준의 대금 연주로 감상하시죠.

이상규가 작곡한 계량 대금 독주곡 1번 청말, 어경준의 대금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유계동의 소리로 유산가 함께 하시죠.

쭉쭉 단표

안다.

Cheers.

나서 가지 중천에로 피했다 토나래 홀선창

놈 들이 혼돌 이골 물이 소로로 저고 물이 살살 열에 열골 물 한 대 앞설 천망 지방자소쿠로 방타전 안중지고 방

얼굴 경지에 나가 아침 당진 사과보한여 문다 펑든 기산 예수가 이해하니냐

유산가 유계동의 소리였습니다. 다음은 김일륜의 가야금과 박환영의 대금, 이태백의 장구 반주로 봉장취 이어드립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동시에 노래를 부르는 걸 전통음악에서 병창이라고 부릅니다. 가야금 병창을 가장 많이 하고 검은고와 해금 병창도 있죠. 오늘은 이 가운데 가야금 병창 야월 삼경을 만나보실 텐데요. 사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월 삼경 달 밝은 밤 온다 온다 말만 하고 밤은 장차 다 새는데 임의 소식 돈절하네. 달이 환하게 뜬 밤 시간은 밤 11시와 새벽 1시 사이입니다. 그런데 돌아온다고 약속한 임이 돈절, 그러니까 소식이 끊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설엔 이런 심정을 노래합니다. 촛불같이 타는 가슴 혼자서만 눈물 짓고 한양 난군 기다리다 뜬 눈으로 밤새 혼내. 임은 먼 한양에서 자기한테 찾아온다고 한 것이죠.

민요 야월삼경엔 반복되는 후렴구가 있는데요. 이런 사설입니다. 애루와 성화로구나. 임 없는 이 한밤이 큰 성화로구나. 성화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애가 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또 이런 사설이 이어집니다. 열무김치 담글 때면 임 생각이 절로 나서 서름 많은 내 신세가 혼자 앉아 슬피 우네. 열무김치는 봄에 주로 담습니다. 멀리 한양에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 임도 그런 봄날에 만나던 거죠. 그럼 민요 야월삼경을 오갑순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어보시죠.

가야금 병창 야월삼경 오갑순의 가야금 병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훈이 작곡한 지금 권세별의 해금 연주로 이어갑니다.

박경훈이 작곡한 지금, 건세별의 해금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혼자도 괜찮지만요, 함께라면 함께라서 더욱 힘이 나곤 합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면서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이상진이 작곡한 Color My Life, 김용선 해금과 여러분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악의 향기, 저는 아나운서 정지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아침의 클래식 아나운서 김지윤입니다. 오늘 아침은 첫 곡으로 마랭마레의 파리성 주누비에브 성당의 종소리 준비했습니다. 앨리스 아르농크루의 바이올린 연주, 니콜라우스 아르농크루의 비올라 다감바, 헤르베르트 타이츠의 합시코드 연주입니다.

마랭마레 파리 성 주누비에브 성당의 종소리, 엘리스 아르눙크르의 바이올린, 니콜라우스 아르눙크르의 비올라 다 감바, 헤르베르트 타이츠의 합시코드 연주로 전해드린 오늘 새 아침의 클래식 첫 곡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인리히 비버가 1681년 잘츠부르크에서 발표한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집에서 음악 골랐습니다. 소나타 3번 F장조인데요. 프렐류디움, 아다지오, 프레스토, 아리아, 바리아치오, 바리아치오의 전악장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고르 루하드제가 이끄는 앙상블 비올리니 카프리치오스가 연주합니다.

하이네이 비버가 1681년에 발표한 바이올린 소나타 작품집 중에서 소나타 3번 F장조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연주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이고르 루하드제가 이끄는 앙상블 비올리니 카프리지오시였습니다. 계속해서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 중에서 아리아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듣고 전해드립니다.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체나의 노래 마렉 슈툴린츠를 이끄는 무지카 플로레아가 연주합니다.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사냥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208에 나오는 아리아, 양들은 평화로이 풀을 듣고 했습니다. 노래에는 메조소프라노 막달레나 코체나, 마렉 슈트렌츠를 이끄는 무지카 플로레아가 연주했습니다.

소중한 하루의 기분 좋은 시작. KBS 클래식 FM 새 아침의 클래식. 6월 10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아침의 클래식 2번은 비발디의 두 대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용번호 532 전악장 들으시겠습니다. 알레그로 안단테 알레그로고요. 듀일리오 갈페티와 볼프강 파울의 만돌린 연주, 조바니 안토니니가 이끄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가 함께 전해드립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두 대의 만돌린을 위한 협주곡 G장조 리용번호 532 전악장 들으셨습니다. 만돌린 연주의 두일리오 갈페티와 볼프강 파울이었고요. 함께한 연주단체는 조바니 안토니니가 이끄는 일 자르디노 아르모니코였습니다. 헨델의 음악으로 이어갑니다. 수상 모음곡 G장조 헨델 작품 번호 350인데요. 사라방드, 프레스토, 미뉴에딜과의 컨트리댄스까지 마틴 펄만이 지휘하는 보스턴 바로크가 연주합니다.

마틴 펄만이 지휘하는 보스턴 바로크의 연주로 헨델의 수상 모음곡 G장조 헨델 작품 번호 350 전악장 전해드렸습니다. 새아침의 클래시 오늘은 도메니코 스카를라트의 건반곡으로 마칩니다. 소나타 B플랫 장조 커크패트릭 번호 310 안단테입니다. 크리스토프 울리의 피아노 연주를 함께 하시죠.

수요일 아침 새 아침의 클래쉬 오늘 마지막 곡으로 도메니코 스카를라티의 건반곡 소나타 B플랫 장조 커커패트릭 번호 310 안단테 전해드렸습니다. 피아노 연주에는 크리스토프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피아노 조율을 맡겼는데 절반만 음정을 맞추고 나머지는 그냥 두었다면 그 피아노로 고른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돛단배를 타고 바다에 나섰는데 사고를 염려해서 닻은 반쯤 내리고 바람을 타고 움직일 수 있게 돛은 반쯤 펼치고 이렇다면 배가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실패하거나 상처 입을까 두려워서 모든 것을 적당히 절반만 해두기로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시인 칼릴 지브란의 노래에 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버타지 말라.

0: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라 박쥐 작품으로 362번 중에서 서곡이었습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의 팬과 함께 아나운서 이재호입니다. 6월 10일 수요일 오늘을 여는 한마디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벗하지 말라. 칼릴 지브란의 시 절반의 생의 한 구절입니다. 칼릴 지브란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절반만 간 길은 어디에도 이르지 못하며 절반의 생각은 어떤 결과도 만들지 못한다. 절반의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지만 그대는 할 수 있다. 그대는 절반의 존재가 아니므로 그대는 절반의 삶이 아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온전한 사람이므로 절반이 아닌 온전히 살아가는 오늘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6월 10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 FM과 함께해선 맨델스 존, 바이올린 협주곡, 하이든의 천지창조, 슈베르트, 현악 4중주 13번 이런 곡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2부에 있는 시간 3분 100과 이번 주의 주제 슈베르트인데요. 오늘은 슈베르트의 자신감, 그 자신감의 근원이 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1부에 있는 시간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6월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 오늘은 우승 후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부 맨 끝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 2부 순서 한 줄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앞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분들 문자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국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문자 메시지로 참여하신 분 가운데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출발 FM과 함께는 유튜브 KBS 클래식 FM 계정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유튜브와 우리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 오늘 배경화면 대문 사진이 멋집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4327 쓰는 분이 엊그제 찍으셨던 낙동강변의 일몰 풍경을 저희들의 오늘 아침 대문 사진으로 삼아놨습니다. 아, 참 멋지네요. 예전에 학교 갔다 와서 낮잠을 자고 일어나면 한 5시, 6시 정도가 되는데 아 지금이 아침인지 아침이어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건지 내가 그렇게 오래 자서 아니면 지금이 오후 시간인지 헷갈려 했던 순간적으로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멋진 사진 다시 한번 4327 쓰는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 송소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밤사이 서울에서도 한강 북쪽 지역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저녁까지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에는 비가 오락가락할 전망이어서 작은 우산을 가방에 넣어서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조금 높아서 선선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제주 25도, 대전과 부산 27도, 광주 28도, 대구 29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고요.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고요. 주말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카를 슈타미츠, 첼로 협주곡 2번의 2장조 중에서 2악장 로망스, 크리스티안 벤다의 첼로와 프라 츄임보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3020 쓰는 분입니다. 세종시 해밀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서진이가 수학여행 가는 날입니다. 수고스러우실 텐데도 추억과 배움을 위해서 어려운 결정해준 정남주 선생님과 해밀초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교실에서 배우고 오늘은 국회의사당 전쟁기념관을 간다고 합니다. 내일은 에버랜드에서 내일은 놀이동산에서 하루 종일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잘 다녀오길 바랍니다. 선생님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드린다고 3020 쓰는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마음으로 또 살짝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내주는 우리 부모님들, 설레는 우리 학생들, 노심초사할 우리 선생님들 눈에 선합니다. 많이 배워서 나중에 더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밀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선생님들 애 많이 쓰시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잘 배워서 나중에 크게 크게 쓰기 바랍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 시간입니다. 이달의 주제 오선지 위의 월드컵입니다. 2026 휘파 북중미 월드컵이 대한민국을 넘어서 지구촌을 하나로 만들듯 출발의 팬과 함께는 클래식 음악 팬들을 하나로 만드는 오선지 위의 월드컵 준비했습니다. 개막 전까지 각 조별리그의 대진표를 따라서 각국의 음악가들을 살펴봅니다. 오늘 찾아볼 조별리그 아이조입니다. 프랑스, 세네갈, 이라크, 노르웨이가 겨룹니다.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은 일명 죽음의 조인데요. 피파 랭킹 현재 1위 프랑스, 속도와 피지컬의 세네갈, 유럽 예선 전승의 팀 노르웨이까지 여기에 힘겹게 본선에 오른 이라크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6월 27일 새벽 4시 노르웨이와 프랑스 이 두 나라가 자랑하는 작곡가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노르웨이입니다. 1843년생 거장 에드바르트 그리그가 있습니다. 고향의 자연을 사랑하며 노르웨이 민족 음악을 이끌어냈습니다. 설화를 그린 관현악곡부터 민요 선율과 민속춤을 녹여낸 기악곡, 민족 정서가 담긴 모음곡과 가곡을 써냈습니다. 특히 빙하가 빚어낸 광대한 협곡 피오르의 풍광이 연상되는 피아노 협주곡은 지금까지 사랑받는 명곡이죠. 이에 맞서는 프랑스 대표 작곡가, 1875년 프랑스 남부 바스크 지방에서 태어난 모리스 라벨입니다. 근대 프랑스를 대표한 작곡가로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인물이죠. 라벨의 대표곡 피아노 협주곡 G장조는 유쾌한 분위기의 화려한 관현악 그리고 재즈의 요소가 가미된 감각적인 작품입니다. 노르웨이 대 프랑스, 프랑스 대 노르웨이, 어떤 팀의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모리스 라벨 피아노 협주곡 만악번호 83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건 나중에 듣고 먼저 그리그의 곡을 듣겠습니다. 피아노 협주곡 작품으로 16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레이프 오브 안스네스의 피아노와 마리시 안손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먼저 듣습니다.

월간 기획 이달의 클래식이었습니다. 6월엔 오선지위의 월드컵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오늘은 노르웨이와 프랑스 작곡가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앞서서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 작품번호 16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레이프 오브 얀슨스의 피아노와 마리스 얀슨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 지금은 모리스 라벨 피아노 협주곡 만화번호 83번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아사이, 크리스티안 지메르만의 피아노와 피에르 블레즈가 지휘하는 클리블랜드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었습니다.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음악에선 손들기가 어려우시죠? 축구라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는데, 아, 근데 이 경기는 너무 어렵네요. 왜냐하면 제가 꼽는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 최고의 경기가 이 경기입니다. 조별리그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72경기가 됐어요. 카타르 월드컵 때까지는 이 조별리그부터 결승전까지 다 합쳐도 64경기였었는데 이제 104경기로 늘어났고 조별리그만 72경기가 됐습니다. 그 72경기 중에서 최고의 경기가 바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조의 프랑스 대 노르웨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 프랑스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있고 노르웨이에는 엘랑 홀란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아주 무시무시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의 대결에다가 올리세도 있고

있고 외대고르도 있고 어떻게 될지 진짜 모를 경기. 프랑스 대 노르웨이의 경기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클래식 6월 오선지 위의 월드컵으로 함께했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 편식관입니다. 매주 명곡 한 곡 선정해서 닷새 동안 각기 다른 5명의 연주 비교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의 제시곡은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3악장입니다. 출발의 FM과 함께해서 정해드린 이 드보르자크의 첼로 협주곡 3악장. 나에게 최고의 감동을 주었던 그 연주자의 이름 저희에게 문자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편식 또는 편식의 유혹이라고 글머리 달아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9310 우물정 9310번으로 보내주시면 신청곡 선정된 분께 롤케이크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연주자 이 사람입니다.

안토니드 보르작 첼로 협주곡 작품번호 104번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레그로 모데라토 트롤스 메르크의 첼로와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당첨자 휴대전화 5905 쓰는 분입니다. 롤케이크 보내드리겠습니다. 편식의 유혹 연주자편 내일은 또 어떤 연주자 예 곡으로 안토니 드보르작의 첼로 협주곡 작품번호 104번 3악장 들을지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분입니다.

칼릴 지브란이 시 절반의 생에서 노래했습니다.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절반만 친구인 사람과 버타지 말라. 6월 10일 수요일 아침 KBS 클래식 FM 출발의 팬과 함께 저는 이재훈입니다.

펠릭스 맨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번호 64번 중에서 1악장 알레그로 몰트 아파시오나토 힐러리안의 바이올린과 휴 울프가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0600 쓰는 분입니다. 출발 FM과 함께를 11년째 듣고 있습니다. 최근 건강이 좋지 않아져서 회사를 그만두고 속초에 휴식차 내려왔습니다. 일주일간 매일 바다 보며 산책하고 있는데 KBS 클래식

라디오가 좋은 친구가 돼주고 있습니다. 0600 쓰는 분이었습니다. 속초에서 몸과 마음 온전히 절반이 아닌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절반이 아닌 온전히 다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속초가 그런 힘이 있으니까요. 속초에서 저희 출발의 팬과 함께도 같이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0600 쓰는 분 혹시 혼자 가셨으면 아침 걸으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우유 식빵 교환권 0600 쓰는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4569 쓰는 분입니다. 25개월 그리고 4개월 아기 키우면서 남편과 같이 휴직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발해 팬과 함께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애들이 5시 반에 일어나서 우리가 꾸벅꾸벅 졸면서 출발해 팬과 함께를 듣고 있어요. 너무 졸린데 출발해 팬과 함께 들으면서 행복해 보려고요. 4569 쓰는 분이었습니다. 와, 내 식구가 칼릴 지브란의 말처럼 온전히 함께 있는 이런 시간들이네요. 그 시간들, 기간들이 얼마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말 소중한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 1분 1초 내 식구가 온전히 진짜 진짜 아껴서 하루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처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4569 쓰는 분, 아, 육아 쉽지 않은데 애 많이 쓰십니다. 4569 쓰는 분께도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식구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요. 생각만 해도 우리 출발 FM과 함께가 으쓱해집니다. 고맙습니다. 선물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책 선물을 하얀 콩 만화가의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오페라를 쉽고 재밌는 만화로 그려낸 책인데요. 카르멘, 라트라비아타, 리골레토, 사랑의 묘약 같은 유명 오페라 12편의 이야기와 감상 포인트를 한 권에 담았습니다. 오페라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기초 교양 지식은 물론이고 대표 아리아 음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이 책,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10분께 드리겠습니다. 이 책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주소를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소까지 남겨주셔야 됩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얀 콩 만화가의 이렇게 쉬운 오페라는 처음이지 책이었고요.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6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국립합창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하이든 천지창조, 이 공연에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듣고 계신 청취자 5쌍 10분 초대하겠습니다. 이번 공연에선 국립합창단과 국립합창단 청년교육단원 그리고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의 연주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합창단 단장 겸 예술감독 민인기가 지휘를 맡고 소프라노 강혜정, 테너 최상호, 바리톤 정록기가 솔리스트로 참여합니다. 이 공연 가서 보고 싶은 분들은 우리 출발의 팬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 선물 신청방에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주소는 안 적으셔도 됩니다. 공연 선물은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사연 본문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이번 주 금요일에 생방송 끝나고 나서 개별 문자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천지창조 미리 한번 들어볼까요?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중에서 만민들아 소리 높여 노래하라. 카를 뮤링거가 지휘하는 윈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하이든, 천지창조, 디 쉐풍? 이렇게 읽나요? 독일어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천지창조 중에서 만민들아 소리 높여 노래하라. Singt dem Herren alle Stimmen. 칼을 미닌 것 같이 위하는 휜 국립 오페라 합창단과 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유튜브 댓글로 몇 분들이 또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보고 듣고 계신 분들이 우리 스튜디오 안에 새롭게 축구공이 그 놓여 있습니다. 틀이 온다라고 하나요? 이번 북중미 월드컵의 공식 공인구인데요. 이영표 해설위원, KBS의 이영표 해설위원이 사인을 한 축구공입니다. 우리 KBS 클래식 FM 스튜디오에 쭉 이렇게 그 놓을 텐데 나중에 KBS 클래식 FM 각 프로그램에서 가위바위보라도 해서 그 공을 어떤 프로그램에 줄지 소유권을 정해서 그 프로그램의 청취자께 저 공을 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월드컵, 가위바위보 월드컵 해보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출발 FM과 함께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메시지 샵 9310, 우물정 9310번으로 참여하신 분 중에 몇 분한테는 참 좋은 여행이 만든 느린 여행, 라르고에서 제공하는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3분 백과 시간입니다. 슈베르트, 자신감의 근원. 작곡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슈베르트, 직장도 퇴사하고 집까지 나와 기댈 곳은 어디였을까? 바로 친구들이었습니다. 슈베르티아노는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오늘 살펴보죠. 먼저 황실합창단 기숙학교 시절에 만난 9살 선배 요제프 폰 슈파운과는 평생의 우정을 나눴습니다. 슈베르트가 돈이 없어 백지에 5선을 그어가며 작곡한다는 것을 알고 슈파운은 5선지를 사주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또 슈베르트가 괴테의 시에 붙인 가곡 마왕의 악보를 대문호 괴테에게 보내 평가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답장을 받진 못했지만 슈베르트에겐 대단히 큰 격려였습니다. 동년배의 시인이자 배우 프란츠 폰 쇼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슈베르트가 처음 독립했을 때 1년 동안 머문 곳도, 슈베르트의 작품만을 선보이는 음악회 슈베르티아데가 처음 시작된 곳도 바로 쇼버의 집이었습니다. 외에 화가 모리츠 폰 슈빈트는 슈베르트아데에서 피아노를 치는 슈베르트와 친구들의 모습을 그렸고, 친구 요제프 휘텐브레너는 슈베르트를 제2의 베토벤이라고 치켜세우며 출판사에 악보 출판을 주선했습니다. 슈베르트를 사랑하는 이들의 모임 슈베르트아데는 슈베르트의 밤 이라는 뜻입니다. 나이도 출신도 직업도 달랐던 사람들이 오직 슈베르트의 음악을 연주하고 감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주회장이 아닌 가정집 살롱에서 열린 이 음악회에선 슈베르트의 가곡이나 실내악, 독주곡, 듀오곡이 연주됐습니다. 슈베르트는 평생 궁핍한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친구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음악회 개최 비용과 악보 출판 비용을 기꺼이 대면서 슈베르트의 음악을 알리려고 힘썼습니다. 슈베르트에게 친구들은 자신감의 근원이자 평생의 수호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프란츠 슈베르트의 곡 듣겠습니다. 안디 무시크 음악의 도이치번호 547번 바리톤 마티아스 괴르너 음성이고요. 헬무트 도이치의 피아노, 이어서 현악 4중주 13번 도이치번호 804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모딜리아니 현악 4중주단의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현악 4중주 13번 도이치번호 804번 중에서 2악장 안단테 모딜리아니 현악 4중주단. 슈베르트가 그 친구들과 같이 슈베르티아데 그 모임에서 연주하는 장면을 떠올리면서 들었던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안디 무식 도이치번호 547번 음악에인데요. 이 곡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슈베르트와 같은 나이에 시인이자 배우 프란츠 폰 쇼버가 쓴 가사입니다. 이 가사에 슈베르트가 곡을 붙였습니다. 바리톤 마티아스 귀르너 음성과 할무트 도이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7856 쓰는 물입니다. 번호가 멋진데요. 어떻게 딱 이렇게 99단 7856 7856 쓰는 분입니다. 7살 유치원 소지연과 함께 등원길에 매일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방송에 사연을 보내면 어떻겠냐면서 예쁜 시를 지었어요. 6월의 시 더운 여름날 꽃잎이 살랑살랑 더운 여름날이에요. 동백꽃도 활짝 피었어요. 장미꽃도 방긋 피었어요. 우리 소지연이 지은, 지연이가 지은 시입니다. 와, 지연이의 언어 감각은 참 탁월하네요. 6살인데 이렇게 부사어를 활짝 방긋 의태어까지 살랑살랑. 언어 감각이 남다른 우리 지연이의 시였습니다. 이 감각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연이가 멋진 시 잘 감상했습니다.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우유식빵으로 잘했어요. 도장 찍어놓겠습니다. 7856 쓰는 분께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2527 쓰는 분입니다. 딸이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월에 입사한 병아리 간호사 오늘이 입사 100일 된 날입니다. 격려하고 싶어요. 와, 아유, 어려운 직업, 어려운 일, 하지만 고귀한 소중한 일 직업으로 갖고 있는 따님이군요. 근데 응급실이어서 더 정신없는 나날이겠습니다. 100일이

어떻게 간지 모르겠어요, 따님께서. 훌륭한 일 하고 계시는 우리 따님께 출발 FM과 함께도 응원의 선물로 우유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침 굶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2527 쓰는 분이었습니다. 한 줄 신청곡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5935 쓰는 분입니다. 시골길 달리다 보면 도시에서 느끼지 못했던 계절의 변화가 보입니다. 모심길을 끝낸 오늘 보니까 올해도 절반이 훌쩍 지나고 있구나. 새삼 빠른 시간의 흐름을 실감합니다. 베토벤의 전원교향곡 신청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유, 이 곡이라도 들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좀 상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심길 끝낸 논 보면 좀 평화롭죠. 아이고, 저분은 올해 반은 끝냈겠구나, 농사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같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원해지는 이런 느낌인데요. 베토벤 교향곡 6번, 작품번호 68번 전원 중에서 1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듣겠습니다. 안토넬로 마나코르다가 지휘하는 포츠담 실내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6번 작품으로 68번 전원 중에서 1악장 시골에 도착했을 때의 유쾌한 기분, 안토넬로 마나쿠로다가 지휘하는 포츠담 실내 아카데미 연주였습니다. 오늘 한 줄 신청곡 주인공 5935 쓰는 분께 커피 교환권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9100 쓰는 분입니다. 어느덧 대학교 3학년이 된 아들, 태교부터 오늘까지 늘 아침은 출발 FM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시험 공부로 밤샘하고 있는 아들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어요. 힘겹고 치열했던 사춘기를 잘 견뎌내고 어엿한 청년이 됐습니다. 문비. 문비야, 엄마가 이리 좋은 날 너를 낳았어. 아이고 좋아라. 아름답게 자라줘서 고마워. 사랑해. 구하라 공공 쓰는 분이었습니다. 문비 씨 생일이군요. 이리 좋은 날 세상에 나왔으니 아이고 좋습니다. 구하라 공공 쓰는 분께 우유 식빵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어머니와 더불어서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6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아, 이제 월드컵 개막이 이틀 남았습니다. 12일 새벽 4시니까 뭐 정확히 따지면 이틀도 채 남지 않았네요. 축구가 재미있죠. 가끔은 생각해봅니다. 축구가 왜 이렇게 재미있을까? 축구 규칙도 뭐 점점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다른 경기 종목들에 비하면 그 단순한 편이죠. 축구가 우리 클래식과도 좀 닮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의 단순함, 그리고 그렇게 오랜 세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축구 규칙 1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싶습니다. 아, 이 말은 내일 또 해드려야 되겠네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축구의 매력, 축구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스포츠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축구 규칙 1조, 이유는 내일 말씀드리죠. 끝곡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편지 이중창, 저녁바람이 부드럽게,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메조소프라노.

체칠리아 바르톨리, 제임스 레바인이 지휘하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당신을.

0: come si sigilla. Ecco, prendi una spugna, servi da sigillo. Attendi, scrivi solo verso del foglio. Rinnovate il sigillo.
1: È più bizzarro di quel della patente.
0: Presto nascondi, io sento venire gente.
2: Chef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아홉